0: 아멘.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꽃보다 열매 첫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좀 네. 괜찮으셨어요?
1: 네. 오늘 저는 사실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네. 되게 좀 긴장도 하고 또 좋은 의미로는 설레기도 하고

0: 그랬었는데 우리
1: 네.
0: PD님께서 또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1: 아이고.
0: 방송 가족분들이 잘 호응해 주셔서 저도 방송을
1: 네.
0: 재밌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희가 오늘 첫날치고 호흡이 참 좋았다.
0: 아,
1: 네. 자화자찬.
0: 그랬던 거 맞죠, 그죠? 네.
1: 그럼요, 그럼요. 네, 자화자찬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네.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 쉽지 않은 주제로 오늘 함께 했는데, 그래도 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게도 해주시고 또 좋은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로 이 시간 꾸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청취자분들 향해서 끝인사 전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0: 네. 여러분, 그래요. 오래 참음 그랬을 때, 아, 나랑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이건 천성적으로 잘 참는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품의 열매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한 번만 더 기다려주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네,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꽃보다 열매, 열린문교의 서요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서유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품어내고 한번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아주 충성되고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하늘의 무언가로, 이 땅에서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의 상상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세요.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한 대로 사는가 또 사는 대로 생각하는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폴 브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사울왕은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 사울왕의 인생을 조명을 해보면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민. 양국의 전력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심히 크게 떨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신접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올려 초원을 해서 그 전쟁에 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그만큼 두려웠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력이 월등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상 시작하니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전쟁을 어디서 치르게 됐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어떻게 넓은 평야가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깃도 전쟁 그것이 이스라엘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전세가 완전히 블레셋으로 기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길보아산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길보아산이 어떤 산이냐 할 때 성경의 저자는 길보아산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 길보아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길보아산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전에 두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 바로 길보아산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 바로 길보아산이에요. 그러면 길보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승리의 아이콘.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곳이 바로 길보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길보아산은 패전의 길보아산이요 죽음의 길보아산이 되어버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100%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100% 승리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백전 백패예요. 그러니 사울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3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사울이 패전함에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사울 쪽으로 공격이 맹렬하였다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블레셋의 병사들이 사울 쪽으로 공격을 맹렬하게 했을까 할 때에 사울이 왕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의 갑옷을 벗겨보니까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 중에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타겟을 잡아서 맹렬히 공격을 했다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하는 거니까 빨리 그 사울왕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사울왕인지 몰랐다. 그러나 공격하다 보니까 사울 쪽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 왕과 동일해요. 아합 왕을 보게 되면 이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무심코 쏜 병사의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명중하였더라.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의 빈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활을 쏘아가지고 갑옷과 갑옷 사이 빈틈에 명중시킬 확률은 마치 로또의 확률과 똑같아요. 벼락이 맞을 확률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솔기를 뚫고 아합이 명중되어져서 아합이 죽게 되었다. 이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사울 향한 심판을 통해서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기의 죽음 앞에 할례 받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무기든 자가 겁이 나서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칼을 세우고 스스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하게 됩니다. 자살이죠. 그렇게 죽어요. 전쟁이 다 그치고 블레셋의 병사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갑옷을 벗겨보니까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잘라가지고 시체를 벳산 성벽에 달아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라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한 왕이 죽어서 그렇게 성벽에 걸려있다. 아무도 왕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해 장례를 치르고 그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애곡을 하게 돼요. 왜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줬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왕으로서 피택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 치는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고 그 전쟁 가운데 누구를 구해줬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까지 치러줬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실 사무엘 말씀은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상하로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번역을 하면서 사울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두 권으로 나누어 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사울왕의 인생은 생각한 대로 살았던 자가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였던 자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 평생에 이 왕위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지키고 싶어서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조차도 불러올리고 싶고 했고, 가장 큰 것, 하나님도 버렸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은 왕권을 자신의 세상의 이 정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과 같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블레이즈 파스칼이 잘 설명을 했어요. 팡세라는 책을 보게 되면 블레이즈 파스칼이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죠. 갈대처럼 흔들려요. 물질의 시험이 오고 건강의 시험이 오고 그리고 관계의 시험이 오면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작은 돛단배, 망망대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흔들리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을 썩이면 흔들려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요. 인생이 흔들리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참 어렵고 힘겨운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네 인생인데 그런데 파스칼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이거든요.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된다. 아무리 인생의 돛단배가 되어져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영혼의 닻이 되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폭풍과 몰아치자 빠져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배에서 주무셨어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인도를 해요. 휘장이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대로 생각을 하면 이 평안함이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힘쓰기를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좀 더 조명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자였어요. 그 인생의 결론이 뭔가, 그 인생의 결론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네 인생의 결론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 왕이 사는 대로 생각했을 때에 보여줬던 인생의 결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였던 사울 왕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울 왕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사울 왕이 잃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어 했습니까? 왕위죠. 왕권을 제일 가장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만 없으면 내 왕위를 위협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어리석죠. 왕위를 하나님이 계셔야 지켜지는 것인데 그 왕위를 지키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위를 지켰습니까? 결국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죠. 타의적으로 빼앗기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아들들이겠죠. 아들들.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에게 물려주고자 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요나단이 여기 있는가 의아해요. 그렇죠?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요나단이 이 죽음 앞에 있는가? 요나단이 생존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세워준다면 오히려 더 복된 거 아닌가? 그런데 사울 왕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토록 소중했던 세 아들조차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죠. 죽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보물을 창고에 쌓아둔다고 한들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농사를 짓고 정말 창고에 가득 그 창고가 부족해서 다른 창고를 또 지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 이 양식이 이렇게 차고 넘쳐나니까 편히 먹고 편히 쉬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생명을 오늘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에게 생명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누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가족 사랑하고, 다음은요? 돈을 사랑하고. 여기서 돈 싫어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도로 찾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다 내려놓게 돼요. 어리석은 부자 뭐가 없었어요? 함께 예를 들면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즐기자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쉬자. 우리 본격적인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가 필요하죠. 쉼이 필요해요. 재충전도 필요하고 일상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휴가에 누가 함께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가지에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번 휴가 때는 제가 좀 놓을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쉬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들 단 하나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할 때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원치 않는다. 세상 나라처럼 남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거예요. 그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이가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도 왕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와가지고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인간이 구한 왕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실패잖아요.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해서 죽고 그 시체 목은 잘리고 그 시체는 성벽에 걸려서 온 나라의 모욕과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인생에 내 생각대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 4일이면 들어가요. 4일이면.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정확히는 38년, 대략 40년이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4일이고 불순종하면요 40년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4일을 택하시겠어요? 40년을 택하시겠어요? 4일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40년이에요. 그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면 4일이면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40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4일이라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인생 꼭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마치 저는 그것과 같다 생각해요. 새가 여러분 알을 깨고 나와야 나는 법을 배우죠. 그죠? 나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늘을 창공을 가르며 아름다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법도 배우질 못하고 알 안에 있으면 썩어 죽게 되죠. 근데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도 있고 헌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세상에 부딪혀야 될 장벽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장벽들을 뛰어넘고 그 허물들을, 그 알들을 부수어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했던 사울왕의 인생의 결론 마지막이 무엇이냐?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이 적군의 병사에 쏜 화살에 마구자 중상을 입게 되고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만약에 왕이 적국의 포로가 되면 수족이 잘려요. 그 당시에 적국의 왕의 상에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적국의 왕이 던져준 음식을 핥아가면서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포로된 왕의 신세였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자기가 중상을 입고 난 다음에 자기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기든 자가 그것을 못했죠. 이 사람이 누구 있냐? 유대전승의 도액이라고 얘기해요.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왕이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그 죽였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액이 겁이 나서 왕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세워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어요. 자살이죠. 자살은 범죄입니까? 범죄이죠.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나 자신을 살인하는 거죠. 내 생명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살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행해서도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에서 유황, 불유황에 던져질 사람들이 누구 있냐 할 때에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죽인 자도 살인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고 싶은 상황이 있죠. 그렇죠? 죽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죽고 싶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왕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살로 마감해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허무함이죠. 성경에서 지혜 문학이 있어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성경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가 되어집니다. 이 지혜 문학에서 특히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인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됨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벨이 뭐냐?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숨은 무의식적으로 쉬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것이 헤벨, 허무함이라는 거죠. 없는 듯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안개,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사라져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을 들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범사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저는 낙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낙타가 아침이 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 앞에 엎드려요. 주인이 짊어져준 짐을 낙타가 싣고 하루 종일 걸어요. 그것이 낙타의 사명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주인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주인이 그 짐을 내려주고 낙타의 등을 쳐서 수고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낙타의 삶이에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인생의 사명,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그날에 그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신을 보니까,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0: 예수 그리스도 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아 예수가 예수님이 내 형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하였던 야고보였죠. 바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결론이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다. 내 소중한 것, 지키고 싶은 것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각함으로 살아야죠. 그 생각은 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2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단 거겠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단순히 친절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해주고 내가 실수하면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면서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찬양이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을 나눴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26절까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의 고백으로, 또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갑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데요. 저는 후반부도 참 좋더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꼭 먹을 걸 줘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거대한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식탁도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의 출퇴근길도 함께 해주시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힘도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하루를 견딜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편 136편처럼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고백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요, 오늘 시편 136편의 27번째 고백, 28번째 고백이 돼요.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0: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으로 힘차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편 136편 말씀 나눴습니다. 4817번님이 감사의 제목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요, 그냥 기도가 뚝딱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고 퍽퍽한 와중에서도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숨쉬게 하시는 주님,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고백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아, 얼마 전에 손주가 밤새 열이 나서 너무 걱정하고 잠도 설치고 힘들었는데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2056번님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아이들이 열 나면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우리의 건강을 지키실 주님께 감사하고요.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이 참 영원하십니다. 아, 1473번님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또 같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실수가 많은 나, 실수가 많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참 공감이 되네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저는 참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아, 9951번님 하영PD님 음성 들으며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주님의 손잡고 어디든 간다면 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 풍기리라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3800번님이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에 딱 어울리는 또 찬양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7095번님은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더운 8월이지만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로 감사하는 8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날은 무덥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은요. 또 이 안에서도 찾으면 찾아집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 속에 녹여서 더 많이 올려드려보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한 끼를 먹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녹아든 감사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0: 고민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갑작스러운 화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멈춰 세우고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어제 울산에서도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죠.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피해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삼산동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피해 입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0: 은 병영교회 서진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죠?
0: 그렇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어제 있었던 화재도 그 네. 더위 때문에 또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1: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0: 네. 페인트 공장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0: 페인트 공장인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심하게 다치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네. 필요한 곳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제가 참 기사를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께 또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을 또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0: 주님.
1: 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또 목숨을 잃고 심한 경상을 또 중상을 입은 분들, 하나님 가족과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주여.
1: 하나님 모든 피해 가운데 주님이 둘러보시고 하나하나 복구되게 하시고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휴가 기간에 돌입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에 있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이 쉴지라도 기도만큼은 늘 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0: 아멘.
1: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되신 주님을 늘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님 들어주시고 굽어 살펴보시며 합당한 때에 응답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0: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요. 참 속히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영교회 서진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박현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아멘. 8월 4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755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큰 아들 이유빈이 8월 18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2차 신체 검사를 받으러 부산 병무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소망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시기에 또 훈련소를 가고 군대 입대하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더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날이 많이 덥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꼭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잘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우리 유빈 형제는 제가 아는 분입니다.
0: 정말요?
1: 네.
0: 그러시군요. 오늘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알고 보내주셨을 것
1: 네, 오늘
0: 같아요.
1: 새벽에도
0: 네.
1: 기도를 했는데요.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이 기도 제목 가지고
0: 네.
1: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0: 좋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0: 주야.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유빈이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유빈이의 하나님이 됨이라.
0: 아멘.
1: 내가 유빈이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유빈이를 도와주리라.
0: 아멘.
1: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유빈이를 붙들리라. 주님,
0: 주야.
1: 주의 귀한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곧 입소하게 됩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보내시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병무의 의무를 이 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2차 신체 검사 잘 받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입소할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걸음들

0: 믿음으로 잘 걷게 하시고 좋은 만남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정말 군 선교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는 군대에 가서 실제 삶이 되게 하시고
1: 주여.
0: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의 모든 여정 위에도 주께서 동행하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755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유빈군이 그곳에 가서 또 영혼 구원의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에게 딱 믿음이 지금 생겼습니다.
0: 아멘. 군 선교사입니다.
1: 네. 아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이유빈군님을 꼭 지켜주실 거고요.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군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634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받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큰 오빠, 작은 오빠는 상속받는 걸 포기했고, 문제는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록 상속 포기 기간은 지나갔지만 협의를 통해서 언니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엄마가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이 6347님께서는 사실 지금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상속 포기 기간에도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었어요.
0: 네.
1: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그 상속을 또 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것 같은데
0: 네.
1: 목사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 귀하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1: 아멘.
0: 또 가정의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1: 아멘.
0: 기도하시는 게 맞고요.
1: 네.
0: 지금까지 하신 모든 기도와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정말 하늘에 예비하신 평안을 주셔서
1: 아멘.
0: 언니 또 엄마 사이에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1: 네.
0: 정말 참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 이 가정에 평안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오 주님, 주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 주여.
0: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천국 보내고 상속 재산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여.
0: 주님,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마음이나 또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1: 주여.
0: 무엇보다도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어머니에게 정말 아버지의 상속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1: 주님.
0: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 속에 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화목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주여.
0: 주님 진정한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참평안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347번님 언니의 마음이 꼭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선하게 또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285.

0: 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갑작스럽게 한쪽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게 됐는데요. 검사 결과 당뇨로 인해서 뇌경색 소견으로 뇌졸중 집중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약 복용과 함께 치료 중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재활치료와 더불어서 최대 10일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기를, 정상으로 잘 회복이 되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래도 의지가 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익명의 성도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버지의 건강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응급실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시기적으로 정말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집중 치료 중입니다. 제가 합심하여 또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자녀의 아버지께서 주님 뇌졸중으로 지금 진단을 받고 10일간의 집중치료에 들어갔습니다.
0: 주여.
1: 주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병중에 붙드시고 누운 자리를 고쳐주신다 하신 주님,
0: 주여.
1: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0: 주여.
1: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아버지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집중 치료하는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이 풀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0: 아멘,
1: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일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길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까?
0: 주여.
1: 우리 주님, 정말 마비된 환자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기도하오니 치료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0: 주여.
1: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깨끗이 치유하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주여.
1: 눈물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셔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0: 주님.
1: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92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 죽장 정자교회는요, 1년 365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죽장장, 기계장, 온천장, 안강장, 죽도시장으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매일 뜨겁게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걷지도 못하는 말기 췌장암 환자이신 박상국 목사님, 김명자 사목님께서 기도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살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회를 마치면 에베넷의 침수원 원장님께서도 침봉사를 해주시는데요. 정자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포항 죽장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삼구 이사님께서 한 번씩 보내주시거든요.
1: 네.
0: 노방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 귀한 사역에 참 앞장서 계시는 게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미소가 띄어지고요.
1: 그렇습니다.
0: 저도 이렇게 미소 띄어지시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환하게 웃고 계실지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1: 네, 복음 전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입니다.
0: 아멘.
1: 이 명령을 우리

0: 포항죽창청자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막 드러나는 거 보니까 제 심장이 막 뜁니다.
1: 맞습니다.
0: 너무너무 응원해 드리고 싶고 기도로 오늘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릴게요.
1: 아멘.
0: 힘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주님, 이 일을 정말 앞장서서 하는 우리 포항에 있는 죽창 정자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1: 주여.
0: 우리 박상국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1: 주여.
0: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서는 장들마다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또한 에베네셀 침수론 원장님이 함께 침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1: 주여.
0: 이 일들을 통해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청자교회의 귀한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1: 아멘.
0: 쉼 없이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하늘의 위로를 다하시고
1: 아멘.
0: 주여, 무엇보다 영원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923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0: 네.
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0: 아멘.
1: 아멘. 이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해서 또 앞장서 나가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3923님과 또 포항 죽창 정자교회 너무 축복하고요.
0: 네.
1: 저희도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도로 응원합니다.
1: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영교회 서진규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0: 아멘.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동광교회 송상숙 교육간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교사와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기쁨 있게 섬기게 하소서. 아이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친구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간사와 강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학자의 혀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교사들과 교육간사가 먼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 여름 성경학교, 저도, 네, 예전에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막 뚜렷하게 나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뜨겁게 경험했던 그 느낌이 꼭 남아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즌이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잘 만나고 뜨겁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동강교회의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올린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친히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주님, 우리 동강교회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우신 우리 교육간사님, 또 세우신 강사님들,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님 성령의 능력과 학자의 혀를 주셔서,
0: 아멘,
1: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깊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0: 아멘,
1: 먼저 된 우리 교사들 또 간사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씀의

0: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1: 주님
0: 예비하신 은혜들을 이번 성경학교 기간에 풍성히 부어주시되 예배 가운데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한마음이 되어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영혼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며 하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을 통해 동강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또 교회 전체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 1, 2번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섬기시는 교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피검사 결과 소변에도 피가 보인다고 합니다. 방광염이 생겼다 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증상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건강하게 식단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기도해 주셔서 팔통증도 서서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팔통증이 완화되고 계시다니까 또 기쁜데요. 검사 결과가 또 좋지 않다고 하시니까 기도가 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1: 우리 9507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주님 성경에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1: 주여.
0: 주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또한 피검사 결과를 통해 몸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1: 주님.
0: 본인이 지혜롭게 식단 관리를 잘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1: 주님.
0: 주님 당뇨 전 단계의 증상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방광염에 또한 연약함도 있습니다.
1: 주여.
0: 주님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팔통증이 완화된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기도하오니 주님 지금 가진 연약함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1: 아멘.
0: 주님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영혼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저희도 계속해서 9507번님 위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80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 투병 중인데요.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윤되지 않도록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0: 네.
1: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과 또 치유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아유, 본인이 네. 투병 중인데도 다른 분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1: 네.
0: 하셨어요.
1: 너무

0: 이름마다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3806님, 영혼 구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귀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4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 5개국 목회자와 성도 3,000명이 말씀과 성령 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 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예술로 전하는 전시회와 찬양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방송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 5개국 목회자와 성도 3,000명이 말씀과 성령 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 성회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아시아 각지에서 집결한 성도 3,000명이 어제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여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 성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OCCK 아시아 방한성회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대만에서 온

0: 181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성령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집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OCCK 성회는 대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10%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양시루 아브라함 쿠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오는 6일 저녁에는 영화 청년 조용기가 상영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중화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베트남 롱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해 의료와 교육, 구호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종합선교 거점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단기 선교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롱안 공동체를 찾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랑의 집 319호를 신축해 기증했습니다. 앞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선교팀도 지난 6월 27일부터 8일간 롱안 공동체의 제318호 사랑의 집 보금자리를 기증하고 고엽제 피해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롱안 공동체는 병원 의료장비 확충과 라오스 쿤 처소교회 및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여름철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주방 환경에서 봉사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2주에서 4주 동안 중식 제공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휴무 기간 성도들은 부서별 식사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떡과 대체 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봉사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며 이 같은 조치는 지속 가능한 봉사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예술로 전하는 전시회와 찬양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AD 갤러리가 기획한 이번 빛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권용래, 전찬훈, 손용수, 이혜민, 전지현 등 작가 10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등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빛의 미학을 다채롭게 연출합니다. 개막 당일인 오는 8월 5일 오후 6시에는 소망갤러리에서 빛을 주제로 한 찬양 기도회가 함께 열립니다. 이기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담당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대금 김승우, 가야금 오정희, 바리톤 김성일, 중창단 라르고와 재소자 협연이 포함된 아노 도미니 찬양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작품에 담긴 아름다운 빛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수기 공모전이 방송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547편의 응모작 중 청취자 수기는 3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2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으며 40여 편의 작품이 편집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간되는 70주년 기념 수기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영희의 최우수상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눈물, 소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여수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가, 우수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피어난 소망을 나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혜영 집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송광택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회장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진솔한 글이 많았고 방송사역의 다양한 현장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장은 극동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은 청취자들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전파선교사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으며 바람은 초속 2에서 4미터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0: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34도, 습도는 45%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요즘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0: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0: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8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금세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숨이 턱 막힐 정도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무더위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곳곳에서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가까운 기온까지 오르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건 북한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전력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구비할 수도 없죠. 이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 그리고 몸이 약한 주민들에게는 더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사역자 지선님의 찬송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병원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고향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 출석 인사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요즘 게으른 피운 것을 회개하면서, 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이 기도도 너무 귀하네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에어컨을 튼 보다 쉬운

시원한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모두에게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죠. 정말 비싸잖아요. 특히 북녘당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유행이 불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에어컨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많은 주민들의 에어컨을 뭐 선풍기를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무더위에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저는 너무 이 습하고 덥고 답답한 게 정말 힘든데 북녘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인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무더운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그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다음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 날씨를 청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만 해도 남과 북의 이 최저기온만 해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최고기온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반도에서도 기온의 차이가, 날씨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 한반도 땅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일까요?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잖아요. 겨울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첫눈을 맞이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함께 전해보면서 저도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그 지역들과는 참 다른 곳이라고 해요. 서울, 평양, 삼지연, 강릉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한곡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오늘은 보기가 4개죠. 저는 첫눈 오는 날 언젠가 정말 여기서 이 첫눈을 맞으면서 그 첫눈 오는 그 시기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송 올려드릴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시간, 첫 번째 그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지,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정답은 3번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백두산 인근의 고원지대에 있는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많이 낮다고 해요. 해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 그 선선한 날씨를 즐길 때쯤 9월 말이나 10월 무렵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눈이 내린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을 한창 지났던 시기였어요. 하반기였는데도 백두산에서 눈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삼지연에서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 링크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퀴즈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대체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라고만 내도 정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이것도 대체로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우리가 통일 배우기라는 이름으로 이 상식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함께하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상식 배우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에는 남한 땅도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여름에 가장 높은 기온인 이곳은 어디일지.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선물 소개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은, 신의주, 대구, 원산, 부산 가운데 정답은 2번 대구입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있죠. 첫 번째 문제였던 가장 그 첫눈이 먼저 오는 지역 삼지연처럼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낮아서 첫눈이 이른 시기에 오는 삼지연처럼 대구도 지형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죠. 대구에서도 출석 인사를 덜어주셨는데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또 대구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더 많이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지역을 적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1069번으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하고요.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삼지연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면 그러면 여름에는 선선하려나? 상당히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연이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요. 피서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는 곳은 물론 아니겠죠.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 피서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닌 북한의 삼지연이나 뭐 곳곳, 개마고원이나 그런 곳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바다가 얼마나 또 아름답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북녘 땅의 그 아름다운 곳곳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서로 그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작은 것부터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북녘 땅의 삼지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곳곳에서 함께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느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 OFD의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

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비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를 과학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이고 수학자였고 혼돈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상학자였는데 1960년대 날씨를 컴퓨터로 예측을 하는 연구를 하던 중에 초기 값을 조금만 바꾸어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개념은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몇 주 후에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나비가 실제로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시험 전날에 내가 평소보다 10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내가 10분을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한 사람과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는 우리가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중요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의 유명한 코치였던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유명한 코치였는데 이 사람이 항상 이야기한 것은 패스를 잘해라, 슛을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양말을 잘 펴서 신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양말을 잘 펴서 신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양말이 신발 속에서 구겨지게 되면 물집이 잡히게 되고

시합을 잘 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2차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회사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2차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회사에서 받고 이 사람을 다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지점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지점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번지점프를 하는데 줄에다가 사람 몸의 연결고리를 끼워야 하는데 줄을 사람에게 연결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인데 고리를 끼워서 잠금장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엄청나게 큰 성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작은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해결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아간의 범죄를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아간의 범죄를 정리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올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다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정도는 뒤로 가서 매복을 했다가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러분 날씨도 덥고 여러분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휴가를 보내면서 내가 다시금 사회적인 그런 직장이나 나의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다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다시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양쯔강이라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역시도 발원지가 샘물이라는 겁니다. 작은 샘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역시도 금용소라고 하는 샘물에서 이 한강이 발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금방 소낙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이나 기도했느냐 하면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산 꼭대기로 보냈습니다. 하늘에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번까지 기도하고 사환을 산 꼭대기로 보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기도하고 사환이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낙비가 되고 3년 6개월 만에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 휴가철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다시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뭐냐?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축복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구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전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개봉이 되어서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허정 감독의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남의 집에 도둑처럼 들어갔습니다. 도둑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같이 살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어서 그 집 주인을 죽이고 그 집을 그 도둑이 차지한다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간단한 영화인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육신의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트고 나면 조용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쥐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데 차츰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도둑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숨어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주인을 죽이고 그 도둑이 그 집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전부 집어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육신의 생각이 나를 전부 집어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노하셨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에 내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사울의 행동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방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하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네 번이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또 내가 보았으므로 나를 치러 오기에 내가 여호와께.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병을 두라고 하면 복병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여호수아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8장에서 복병을 두고 또 전쟁을 지시한 내용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함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등산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갔는데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높은 장소에 올라가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야곱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야곱은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많은 소와 양떼를 끌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방향에 헷갈림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번 클릭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컴퓨터처럼 한번 클릭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결단해야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5분의 기도가 10분의 기도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5분과 10분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서 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답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너무 잘 살거나 잘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기도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교만하게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삶이

0: 은퇴롭다는 겁니다. 삶이 너무 단조롭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의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삶이 권태롭지 않도록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잘못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밥은 굶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너무 풍족해서 아쉬움이 없거나 반대로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해도 호랑이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토끼라도 대충 뛰면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던 일을 바꾸어서 행복한 사람보다 일하는 태도를 바꾸어서 행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아무리 바꿔도 일하는 태도를 내가 바꾸지 못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일하는 태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장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5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

기타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덥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여전히 더워요. 자,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바꾸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일명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봤다, 무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강력한 사인을 그분들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이따가 이제 꽁트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와우 와우. 자,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무교, 방학생, 정답 문자와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셔서 추첨해가지고 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1: 네, 너무너무 더워요. 저는 주로 예. 에어컨 아래에 있는데 예. 오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 그렇습니다. 많이 쓰들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켰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한땀 한땀 또 이렇게 고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꽁트가 준비가 돼 있죠?
2: 네. 예.
0: 늘 이렇게 또 어떻게 참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아이고. 상상력이 대단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꽁트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정답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사님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플, 휴대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이제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알죠.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립니다. 꽁트 끝나고 첫 번째는 주관식으로 내고요. 그 다음엔 항상 객관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아쿠아리움.
1: 아쿠아리움. 자.
0: 이번 여름 휴가 때 아쿠아리움 많이 가시는데. 네.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구원의 아쿠아리움.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쿠아리움 가이드시네요, 오늘.
2: 네, 오늘 가이드입니다.
0: 김인수는 관람객. 휴가객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관람객. 목사님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야. 모세 역할.
1: 이거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전문 저도, 성우가 아니라.
0: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도 해봤어요. 아. 하나님도 해봤다가 관람객도 해봤다가 네. 오늘 구원의 아쿠아리움.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쫑긋하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끝에는 퀴즈가 나온다는 거, 퀴즈 정답 보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시작합니다.
2: 네네,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홍해 아쿠아리움 특별 도스트를 맡은 고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막아서서 많이 두려우시죠?
3: 당연히 두렵죠. 좌우도 낭떠러지 앞뒤도 절벽.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2: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터치 한 번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100% 리얼 입체 워터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가 선포되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하의 워터풀이 열립니다.
3: 어머머머, 웬일이니? 수족관 유리창도 없는데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어. 방금 내 눈앞으로 도미랑 상어가 지나갔다고. 엄마야, 바닷물이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2: 더 놀라운 건 발밑입니다. 축축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말려두신 완벽한 마른 땅입니다. 왕복 8차선보다 넓은 구원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3: 맡겨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2: 여러분, 8차선 바닷길로 3, 2, 1 전속력 제수.
4: 여러분, 주님이 내신 이 기적의 바닷길로 다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막다른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주님이 내신 바닷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막 워터 월 나오고 전진. 아,
1: 하면 할수록 우리 고집사님이 원래 전문가라서 뭐 그런다 그러니까. 치지만 아, 우리 PD님 좋아지고 있어.

0: 우와, 이게 진짜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 우리 전문가 고현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눈치를 주시거든요.
0: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어, 이제. 와.
1: 아, 나 몰랐는데, 기분 좋네.
0: 체력이, 감사합니다. PD보다 성우 쪽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전쟁하고, 막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 와.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답이 보입니까? 예? 예, 정답.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빨리 보내는지 또 누가 늦게 보내는지. 그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는 분. 아,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원하게 갈라지는 바다.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옛날에 내가 여름성교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그 바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무교생 가운데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옆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고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자, 오늘 모세, 목사님 모세였죠?
0: 네.
1: 모세가 모세.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 난리 날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모세 노래.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아하.

0: 시와 그림 모세의 노래. 오늘 모세는 등장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 자 오늘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모세가 등장했고 막 워터월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원의 아쿠아리움이 있었고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만 한번 주십시오. 고현 집사님 네. 문제만 다시.
1: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는 아주 빨리 맞춰주신 시원하게 빨리 맞춰주신 5102번님께 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보내주신 네. 자 그리고 문자로 아주 빨리 보내주신 4710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4310번님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예 정답 맞춰주신 4310번님 저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로 우리 꼴등 좋아하는데 꼴등 자 4010 이분도 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학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시켰구나.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1: 네네네.
2: 맞아요.
0: 내 주위에 방학이나 무교생이 있으면 네. 그냥 정답 알려주시고 네. 보내라고 하면 돼요.
1: 맞아요.
0: 목사님이 이제 거의 정답 알려주실 거니까.
2: 그래. 정답 알려드리겠네.
0: 아니.
2: 아니 무교생들은 진짜 모를 수
0: 그러니까,
2: 있어요. 자, 처음 태어나서 야, 처음 그렇죠. 들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0: 자,
2: 그럼.
0: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
2: 네,
0: 하는데 이제
2: 이름입니까?
0: 목사님 이제 보기 주실 겁니다. 보기.
2: 네, 보기 네. 들어갑니다.
0: 네.
2: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흥해. 세 번째는 아야해. 네 번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해.
1: 나무해.
0: 자, 보기 5번 너무해
2: 있었어요. 바다 이름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바다 이름.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0: 아니면
2: 네.
0: 너무해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거의 알려줬죠. 예. 어떤 분들은 뭐 홍게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오늘 해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2: 네.
0: 정답을 샵 1069 오물정 1069.
2: 흥해는 네. 그 어렸을 때 아기들 코 풀어줄 때 엄마가
0: 그렇죠, 그렇죠.
2: 흥해, 흥해. 그건 바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힌트입니다.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인데 흥해는 아닐 것 같은
0: 그러니까,
2: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뭘까?
0: 안 되겠다. 네.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목사님이 이거 정답을 다 알려줄 것 같은데.
2: 이러다가 답 바로 나와버리겠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자,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 정답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정답 알겠다면은 정답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선물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아니면 너무해냐 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생 방학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모세 어떤 축제네요. 믿음의 사람들 앨범에서 이 정답의 축제입니다. 축제. 네, 조금 이따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너무해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해.
0: 그렇습니다.
2: 홍해.
0: 홍해.
2: 네.
0: 야, 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아, 좀 홍해같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 한번 봤으면
1: 그니까요.
0: 좋겠는데. 네.
2: 맞아요, 맞아요. 비도, 하나님 비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0: 그니까.
2: 비가 많이 안 와서.
0: 예. 참, 홍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홍해를
2: 우리
0: 보면서.
2: 홍해를 보면서 사방이 사람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0: 예.
2: 우리 인생도
0: 예.
2: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0: 예.
2: 그런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막힌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지요. 꼭
0: 네.
2: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0: 네.
2: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신 분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인생을,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0: 아멘.
2: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홍해처럼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홍해처럼 한번 시원하게 펼쳐지는 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주셨잖아요. 정답 중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당첨 문자 이제 보낼 겁니다. 이따가.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학 무교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이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2: 2086번, 뒷번호 2086번 쓰시는 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여보세요?
3: 예.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3: 어디신데요?
0: 극동방송, 새끼라. 문자 주잖아요, 문자.

0: 그쵸?
1: 예.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고요?
1: 아, 내렸어요.
0: 내렸어요.
1: 네.
0: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집이세요? 아니면 걸어가고 계세요?
1: 예, 걸어가고 있어요.
0: 어디세요? 지역은요?
1: 아, 저 원래 전주 사는데,
0: 예.
1: 잠깐 인천 언니네
0: 인천 언니네
1: 와가지고,
0: 왔어요.
1: 네.
0: 방학 중인데 항상 찬양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1: 예.
0: 찬양을 어떻게 함께 해요? 본인이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을
1: 아,
0: 듣는다는 얘기예요?
1: CBS 들어요, 전주방송.
0: CBS. 근데 여기는
1: 네.
0: 극동방송이네.
1: 그래도 하나님 한
0: 잘하셨어요.
1: 분이시잖아요.
0: 극동방송인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1: 아, 언니 차 안에서 언니도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0: 예. 아,
1: 아,
0: 원래
1: 그래가지고.
0: CBS를 항상 듣다가 오늘 언니 때문에 극동방송을 딱 듣고 문자를
1: 네.
0: 보낸 거군요.
1: 예.
0: 와, 또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요?
1: 아, 제가 지금 나가다 안 나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0: 네네.
1: 마음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0: 네.
1: 그걸
0: 네네.
1: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핑계인 거죠.
0: 핑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
1: 맞아요.
0: 하나님 곁으로 인도가 되는 방송이고 싶다.
1: 네.
0: 아까 봐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좀
1: 예.
0: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1: 아.
0: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1: 아.
0: 집 근처에
1: 예.
0: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여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2: 네.
0: 목사님과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그 선물을 먼저 드려야겠네, 선물. 예, 선물.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 황금곱창,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예, 옆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혼자 있나요?
1: 아, 저희 네 자매 같이
0: 네
1: 있어요.
0: 자매 같이 있어요?
2: 오.
0: 나머지 세 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인가요?
1: 아, 큰언니만 안 다니고 다 믿음이 있어요.
0: 큰언니만 안 다니고,
1: 네.
0: 네 명이 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 선물을 부르려니까. 네. 일단은 불러봅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안 받아도 되는
0: 아유, 또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받으셔야지. 예?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아.
0: 자, 먼저 골라보세요.
1: 그럼 유산균 할까요?
0: 유산균.
1: 네.
0: 언니들하고 지금 같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일단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라고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커피도 보내드리고, 누군가, 우리 그 2086번님,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탁좀손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1: 네.
0: 그쵸? 자, 일단 바톤을 제가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찮게 CBS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방송에 연결이 됐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0: 따라서 목사님
2: 여보세요?
0: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1: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

0: 예수님을
1: 구하라.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
0: 몸된 교회에서,
1: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2086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전주 가시면 네,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 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1: 예.
2: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자,
3: 오,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죠?
0: CBS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CBS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0: 네.
2: 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자 이번에는 무교 무교 한번 해봐야죠. 자, 이게 옆에서 정답을 알려주셨을까?
0: 7048 끝번호 7048 일반 전화로 갑니다. 네. 꼭 받아주세요.
4: 자. 고객님 전화번호
2: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0: 네, 천천히. 네. 네. 일반 전화로 가면 꼭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가면 뭐 혹시 보이스 피싱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 전화로 가도 이 시간에는 아니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2: 자, 무교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무교생.
0: 네, 무교.
2: 네.
4: 와, 오늘.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2: 아이고.
0: 아, 아이고. 아쉽네.
2: 야,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네. 자, 네. 한 번 더.
2: 네, 이게 해봐야 돼. 이거는.
0: 네.
2: 이분이 지금 이거는 끊었다는 건데. 이제 보이스 피싱으로.
0: 이게 방학은 그래도 참 많이 오시는데 무교분들은 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건.
2: 아, 이거.
0: 네.
2: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2: 예, 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네네. 감사합니다.
2: 극동방송이에요. 네. 극동방송.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5: 어유, 아, 네.
2: 그래도 이번에 알았어요. 딱 받아주셨네요.
5: 네.
2: 운전 중 아니시죠?
5: 어, 아니고요.
2: 본인이 무교 맞아요?
5: 전 무교가 아니고
2: 네.
5: 제 딸이 무교인데.
2: 딸 옆에 있어요?
5: 예, 네, 딸이 옆에 있는데.
2: 예.
5: 네.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0: 아, 쑥스럽다고 엄마 보고 엄마가 받아. 엄마가 받아 그랬구나.
2: 아, 그 문자는 딸이 보낸 거 맞아요?
5: 맞아요.
2: 오, 같이 아까 같이 딸하고 방송 듣고 있어. 예?
5: 네, 같이 보내고
2: 예.
5: 그 막내 동생이 추천을 해 줘서
2: 예.
5: 답은 이렇게 국정 방송 듣다가 같이 둘 다 같이 보냈어요.
2: 아, 막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5: 네네, 국정 방송 들으면서 하라고.
2: 지금 그리고 엄마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5: 예, 네, 저는 하고 있고.
2: 예.
5: 네.
2: 큰 딸은 무교고 둘째 딸은
5: 네네.
2: 혹시
5: 둘 다
2: 무교.
5: 네네.
2: 셋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5: 아니요. 작은 딸은 근무하고
2: 예.
5: 큰 딸은 휴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2: 예예. 예.
5: 네, 지금 그렇게
2: 같이
5: 올렸어요.
2: 듣다가
5: 네, 같이 듣다가
2: 그래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5: 여기 원주입니다.
2: 강원도 원주.
5: 네네.
2: 딸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5: 공무원이에요.
2: 공무원이세요? 우리
5: 네.
2: 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5: 네, 잠시만요.
2: 예예예. 예, 예.
0: 그래 얼굴 안 나오니까 예, 받아달라고.
2: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볼게요.
0: 알아 이름도
2: 여보세요?
0: 안 물어보고.
2: 아, 바꿨네. 여보세요?
6: 네 안녕.
2: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6: 네.
2: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6: 아 감사합니다.
2: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6: 네.
2: 엄마랑 이따가 이렇게 듣게 됐군요.
6: 네.
2: 홍이 어떻게 쉽게 맞췄어요?
6: 엄마가 알려줬어요.
2: 엄마가 알려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봤어요?

0: 네.
1: 한 번도?
0: 예전에 엄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그럼 홍이 모를 수도 있겠다.
0: 어릴 때.
1: 그렇구나. 우리 7048번님, 이 방송이 네.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교회 네. 가게끔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갑시다. 이런 좋은 내용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우리 따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면서 엄마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보는 딸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일단은 자,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네.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2: 엄마까지?
0: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빠르게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시면. 예.
0: 화장품하고 엄마 뭐 할 거예요?
1: 본인은 화장품.
0: 쭈꾸미는 뭔가요?
1: 쭈꾸미는 쭈꾸미죠. 예.
2: 드시는 겁니다. 아, 쭈꾸미. 피부 양보하는 건 아니고 네. 드시는 겁니다.
1: 양념으로 딱 돼가지고 네. 네. 딱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늘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엄마는 쭈꾸미로. 예. 자, 우리 네. 따님.
0: 화장품.
1: 네, 따님은 화장품이고.
2: 엄마는 쭈꾸미.
1: 네. 이 시간에 잠깐 한 짧은 기도문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 네. 한번 하면 어때요, 우리 따님이요?
0: 잠깐 할게요.
2: 네, 감사해요. 네. 절 따라서 한번 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다 같이 아멘 해주셨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1: 우리 따님.
0: 네.
1: 이게 전국 방송인데.
0: 아, 네.
1: 이 무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막 간절해지고 우리 따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절해요 지금.
0: 네.
1: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주에서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0: 네.
1: 그러면 한번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렸을 네. 때만 가봤잖아요.
0: 네.
1: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가서 네.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한번 네. 가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부터?
0: 알겠습니다.
3: 박수!
1: 와!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까.
2: 엄마가 제일 좋아하네.
1: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한 분 또 있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 딸도 무교라고 했죠?
0: 네.
1: 그러면은 그 딸 안 줬다가는 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2: 아, 그래. 이건.
1: 네. 커피 좋아하나요, 그 딸?
0: 딸 커피 잘 먹어요.
1: 그래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2: 오늘 얘기하면서 커피 주면서 네. 딸도 같이 그러니까 가자고 엄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엄마는 쭈꾸미.
2: 엄마 맞아요. 얼굴에 해보시고.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1: 자, 우리 너무 7048번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따님 극동 방송 꼭 들어요.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나 교회 갔다라고 문자 제가 기다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2: 아이고, 감사해요.
1: 아이고. 와, 무교가 진짜 또 가면은.
3: 네.
1: 아이고, 너무 또 보람되고. 어우,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입니다. 방학생 이렇게 많은데.
2: 오늘 참 방학생, 무교생 많이 왔어요.
1: 이 중에서 어떤 방학생을 지금 해야 될지 시간이 많진 않은데.
2: 네.
1: 자,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5222 끝번호 5222 쓰시는 분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1: 자, 또 기대됩니다. 5222 5222 이분도 새 처음으로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예 예,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까 홍해 방학 주신 분 맞죠?
2: 아, 예.
1: 본인 방학 맞으세요?
2: 예.
1: 아, 그렇구나. 방학, 예. 예. 몇 년 방학이세요?
2: 한 25년.
0: 25년. 할렐루야.
1: 그러니까 아. 25년 방학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렇게 웃기신가 봐. 예? 아. 웃으시더라고. 예?
2: 지난 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1: 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2: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이제 두 번 갔었죠.
0: 오, 진짜? 가셨습니까? 오.
1: 그러면 방학 끝낸 우와, 건데.
0: 아, 계약이네, 계약.
1: 그러니까.
2: 아직 그런 내 마음에서 닿는 게 아니고.
1: 예.
2: 모친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나가는 게 소원이라 했어서.
1: 아, 아 어머니가 네, 아들 교회 소원. 나가는 거가
0: 와,
1: 내 죽기 전에 진짜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가신 거예요?
2: 예, 예.
0: 어... 어머니 생존에 계시고요?
2: 예, 아직 계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지금 아... 계시는 곳이 저기 경상도 쪽 가시던데?
2: 예, 여기 저, 김천입니다.
1: 김천.
2: 예.
1: 김천, 예.
2: 경북 근데, 김천.
1: 경북 김천. 근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아니요, 그 우연치 않게. 예. 퇴근하는 길에.
1: 예.
2: 오면서 그냥, 틀었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1: 오늘 지금 처음 맞춰진 거예요?
2: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 넘으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껍질이 막 빗가져가지고
1: 예, 예, 예, 예.
2: 예, 이제 그 교회 앉아갖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 막 껍질이 막 남아 있더라고.
1: 예, 예, 예.
2: 그래서 아까 틀었는데 뭐 원하시는 선물을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1: 예, 예.
2: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1: 우와.
2: 보내봐서
1: 아
2: 성경책에서 그랬던 거
1: 아 선물 성경책
2: 예, 예,
1: 저희가 선물이 성경책은 싶어서. 없는데
2: 아
1: 제가 어떻게든 아. 구해가지고 드릴게요
2: 아 아닙니다,
1: 성경책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드리고
0: 우와.
1: 다른 선물 아까 거기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니요 그 그러고는 선물 뭔가 제가 잘
1: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빠르게 또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2: 뭐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거 주면 좋겠는데?
1: 에?
2: 어른들 드실 수 있는 거라.
0: 어른들 드실 만한 거. 추천.
1: 아 아까 그 모친 어머니 드리려고요.
2: 예, 예, 어머니나 아버님 드리면 되니까.
0: 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1: 묵 좋아하시겠다 묵.
0: 네.
1: 도토리묵.
2: 아, 예, 묵. 네. 예, 예, 그럼
1: 도토리묵 아, 어머니 드리고 본인은 또 뭐 하나 또 드릴게요.
2: 아니, 예. 저는 게 안 씁니다.
1: 예.
0: 그래도 하나 더.
1: 네, 하나 더.
2: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른들 뭐, 그거 뭐, 주시면 됩니다.
1: 제가 그러면은, 견과 세트. 견과 아니, 세트 드릴게요.
2: 예. 네. 제가 한 잔 더 받으면 딴 사람도 적게 받잖아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니, 충분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충분히 그렇게는 저희가
0: 모든
1: 여유를
0: 분에게
1: 해놨습니다.
0: 다 나눠드려요. 무교, 방학분들은 아, 네. 전부 나눠드립니다.
1: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우리 방학생 522번님을 위한 선물이거든요.
2: 아.
1: 근데 오늘 이렇게, 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0: 와.
1: 예?
2: 아, 벌써 지난 주에 교회를 갔는데.
1: 예.
2: 목사님 그 주보에 마지막에.
1: 네.
2: 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송.
1: 찬송. 예, 예.
2: 예, 오 신실하신 주.
1: 예, 예.
2: 그 이래 보는데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1: 예.
2: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우 그거를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1: 그렇구나. 야 어떻게 25년 만에 가셨는데.
0: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1: 네네.
0: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많아요.
1: 와, 우리 오이버님 그
2: 30년?
1: 예 어머니 네.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셨는데
0: 네.
1: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2: 요새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 모친이
1: 예. 앞으로 이제
2: 예, 지금 너를 잘 되게 해주면
1: 예.
2: 네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안다고.
1: 예.
2: 네가 교회 가서 갖고 꼬라져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1: 어.
0: 엄마 어머니가

0: 진실하시고
1: 예.
0: 참, 아,
1: 그래서
0: 바로 잘
1: 그래야지
0: 알고
1: 일도
0: 계시네.
1: 다 풀린다 그
0: 예.
1: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서 예 아이고 그렇게 되게
0: 와.
1: 말씀하시는데 가다
0: 예.
1: 싶어가 30 25년 30 되는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안 가기 시작해라 지금 내가 50 노인데 그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갔는데 아우 지금 오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그래 가더라고요.
0: 그랬구나. 예.
1: 혼자서 뭐할 정도로 눈물이
0: 자,
1: 나.
0: 우리 5222번님, 또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할게요.
1: 아이고 전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0: 아무튼 방학 끝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또
1: 아니
0: 연락드리도록
1: 모르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뭐. 예.
0: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2: 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3: 와.
2: 은혜 충만 부흥회네요, 부흥회.
3: 네, 와,
2: 야,
3: 진짜.
0: 이 오신실하신 주.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한분좀더 해보려고.
2: 오, 더 해보려고요?
0: 네.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이분은 이제
2: 네.
0: 교회를 잘 나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될것 같고.
2: 네, 6160, 끝번호 6160. 우리 한분 더. 6160, 끝번호. 연결됐고요.
0: 자, 6160.
4: 연결이 되지 않아.
2: 에헤이.
0: 자, 이게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2: 한번 더. 우리 PD님은 한 명이라도 더
3: 네,
2: 복음 전하고
3: 맞아요.
2: 싶으셔서.
3: 지금
2: 아,
3: 얼마나 바삐.
2: 네.
0: 뭐 방학생이 많아서요?
1: 여보세요?
0: 네, 아이고,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6160번님.
1: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이에요.
1: 아, 안녕하세요.
0: 아까 방학이라고 보내신 분 맞죠?
1: 아, 네.
0: 몇년 방학이세요?
1: 네?
0: 몇년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지금 1년 정도.
0: 1년 정도?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긴 부천이고요.
0: 부천.
1: 네.
0: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저희 신랑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듣다가.
0: 같이 듣다가 지금도 신랑이 옆에 있어요?
1: 아, 저희 신랑 지금 저희가 할머니 화장터 갔다가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0: 아,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극동방송도
1: 네.
0: 듣고 그러신 분이세요?
1: 네네. 네네.
0: 돌아가신 할머니도 신앙생활
1: 권사님.
0: 하셨던 분이고
1: 네.
0: 권사님이셨고.
1: 네네.
0: 아, 그렇구나. 남편이 지금 옆에 1년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 자연스럽게 들어보라고 한것 같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지혜로운 남편?
0: 네.
1: 아우, 지혜롭고 해서 성실한 남편이죠.
0: 그러니까요.
2: 아, 축복입니다.
0: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6160번님,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2: 네.
0: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네, 오늘 많이 문자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입니다. 꼭 교회 가시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와,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샤워하겠네요.
1: 전혀 몰랐어요.
0: 이따가 남편 나오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일꼭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1: 네.
0: 방송 끝나고 선물은 여쭤볼게요.
1: 네네네.
0: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두 개.
1: 감사합니다.
0: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손잡고 부천에 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유,
2: 와, 너무
0: 고맙습니다.
2: 감사해요.
0: 네. 자,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또 고혜연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며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기쁨이 가득한 성일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 오늘은 하전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내어놓는, 가져다 두는 영적인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주제로, 여섯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다섯 번째 주제로 전도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전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은 말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은 오래도록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본문이기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복잡한 논의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핵심만 붙들도록 해요. 이 표현은 존재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해설을 덧붙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상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셋이 아담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상의 의미, 창세기에서 제시하는 형상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잘 정의하셔야 되는데, 전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이때 양쪽 극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신앙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본주의로 결론 나게 돼요. 그 극단을 경계하면서 이 제 말을 좀 들으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뭐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 예수님 구원받아.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져도 어디만 둥둥 떠요? 주디만 둥둥 떠가지고 살아난다, 이런 얘기.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극단인데 또 다른 극단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이 뭐가 중요해? 삶이 중요하지. 물론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이 극단에 빠져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대개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양쪽 극단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삶도 멋지게 살아야 할 것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자랑하고 선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회사 사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기뻐하시면서 자신도 크리스천이고 오랫동안 그 직원을 위해 기도해 왔노라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나는 자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네. 최선

최선을 다했다네. 그러자 직원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멋진 삶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없이도 사장님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했더랬습니다 하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사장이 듣습니다. 물론 멋진 삶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멋진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일반 계시와 다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되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삶, 멋진 삶 사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로 전해지는 특별 계시와 같은 복음 전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을 살아도 그거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균형감각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멋진 삶 살아가라. 그리고 다음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완성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우리 존재는 전도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좀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계시냐면 누구를 만나야 돼, 일단. 직접 그들을 말로 설득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아무튼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말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전도는 그러므로 방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 말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로 정의한다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요, 전도지를 건네는 것도 전도이며,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선물하는 것도, 그런 영상을 전달하는 것도, 그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는 것도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떤 형식을 여러분이 취하든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느덧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내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찬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반응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특정 성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붙들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포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전도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 모습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면 전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땐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실패에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면,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면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방법을 만듭니다. 복음은 길을 찾아요. 인천에 주안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있어요. 거기 한 집사님이 양화점, 수제로 구두를 만드는 분이신데 집사님이 이 전도지를 마련하고 그 전도지에다가 구두 티켓을 한 장씩 붙였어요. 그리고 그 구두 티켓에다 뭐라고 적어놨나 하면 이 전도지를 보고 주안교회에 등록해서 세신자 담당 교육자의 도장을 받아오면 구두를 무료로 드립니다. 전도지 3,000장 찍었어요. 1,700명이 구두를 받아갔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할 때 상대가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편 업무와 비슷해요. 관건은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가 그 우편물을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업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달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은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사람들에게 피리침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언제 벼락이, 언제 번개가 누구에게 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엇에 벼락이 떨어질지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가 나눠준 그 피레침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피레침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뢰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피뢰침에 성령의 벼락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존재 이유를 다해가는,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는 경건한 습관이어야 하는데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도 전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훈련으로 얻어지는 경건의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부단히 연마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전삼의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는 뜻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해요. 안 한 채로 습관이 됩니다. 전도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훈련과 시행착오로 그걸 몸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가게 된 교회가 지금 서울 충무로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대학생 한 2, 3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만히 봤어요. 제가 뭘 압니까? 예배당 가면 관찰부터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 밖으로 가면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새신자로서 전도를 이론이 아니라 선배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 예수 믿는 낭이 이런 거구나.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보는 대상을 자기 엄마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죽으나 사나 엄마로 인식한 대상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본딩 이론이라고 해요. 신앙은 처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 처음 교회 가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 계세요. 좋은 교회 만난 것입니다. 막 싸우는 교회 가면, 아, 신앙은 전투력이 높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가는 것보다 싸워요. 시간 지나서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게 될 거예요. 와서 우리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성일교회 성도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를 볼 것이에요. 교인들을 몰아나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신앙은 가르침보다 모방으로 더 빨리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니까 전도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강의 시간 1시간 전에 학교 가서 캠퍼스에 1시간 전도하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 성격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수줍음이 제 인생의 키워드예요. 제 심령의 키워드입니다. 수줍어요.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배운 대로 살려고 애써 보았어요. 버스 타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제발 제 옆자리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꼭 사람이 와 앉아요. 다른 자리도 많아요. 근데 꼭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제 옆자리에 꼭 앉아요. 제가 하나님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다른 걸 하라고 하겠는데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 저 안 할래 오늘? 때를 써본 적도 많았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들고 친구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철에서 외치면서 전도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저도 길거리에서 많이 외치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째로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할 기회는 저절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 다 냈을 거예요. 이 사람 교회 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결론 났습니다. 아는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전도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일부러 만나야 합니다. 우연한 전도는 없습니다. 의도된 전도만 있을 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서 대면해서 말로 설득하는 걸 전도로 정의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정의로 삼아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쉽게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설교 한 번, 전도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끝나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해치우려 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구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사도 바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보배로우심과 탁월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넘도록 목요일에 노방에서 전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함께 모여 전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님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야 진짜 용감해요. 길 가는 사람 아무에나 가서 막 잡아놓고 세워놓고 막 내가 볼 땐 받기 싫어하는 눈치인데 막 전도지 전해주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지 전하고 때로는 불러다 앉혀놓고 눈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보면서 야 제가 저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건 제가 생각하건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혼자는 잘 안 하실걸요 그렇게? 혼자는 양이실걸요? 막 둘만 모였다면 사자로 변하실걸요. 전도서 4장 12절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를 개인 차원으로 정해 놓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장이 전도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면 그건 좀 달라져요. 양떼가 아니라 사자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두 종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 두 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다가가 말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은 몸으로 그들을 섬기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적으로 아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섬김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알아서 제가 목회적으로 한 종류의 은사가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한 종류의 은사가 더 있어요. 어떤 은사냐? 밝은 미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집사님의 명랑한 웃음과 그 손에 든 성경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0: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에게는 다른 미소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짓눌려 있는 그런 구겨진 인상이 아니라 저에게는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의 손에 성경이 있어요. 그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좀 안 되면 좀 웃어요. 아니 이게 좀 성김이 안 되면 좀 표정이라도 좀 바꿔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굴이 은사다. 옆에 분 보세요. 얼굴 은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밖에 웃기라도 좀 하세요.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며 방법은 찾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전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25-3375번 성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덥습니다. 아, 더워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이 더운 기운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다들 이 여름 동안 건강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의 날씨는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관리가 더 힘들어지지만 도자기를 만들 때는 높은 온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범한 그릇을 만들 때는 가마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800도 내외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고려청자는 그 오묘한 빛깔을 만들기 위해 무려 1250도에서 구워야 한다고 하네요. 온도가 높아야 흙이 더 강해지고 또 단단해지고요. 마침내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잘 변화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그 뜨거운 온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연단과 광야의 훈련 한가운데 놓이게 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최적의 온도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각자만의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픈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웨이홈의 찬양이었습니다. 금을 만드는 시간, 이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0: 앞서서 최고의 빛깔을 내는 도자기를 만드는 얘기 오프닝에서 나눴죠. 무려 1250도. 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인데 그런 온도에서 구워져야 그런 멋진 빛깔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각자만의 주님 예비하신 훈련의 온도가 있겠지요. 올여름 각자만의 인생의 뜨거운 온도 경험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또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 때에 맞게 빚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기에 함께 할 텐데요. 오랜만에 매주 화요일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한동안 여름방학 했는데 방학이 끝났습니다. 다시 방학을 마치고 또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제가 오프닝을 하는 동안에도 벌써 씨앗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성경 말씀 목사님과 묵상하고 또 배경 화면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으며 또 암송하고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또 청취 소감 각자만의 한 줄 묵상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잠시 후에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오늘도 덥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면 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1: 성경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0: 말씀의 씨앗 심기. 네,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썸머 스페셜 맞아서 한 달간 살짝 방학했다가 드디어 개학했습니다. 이제 다시 매주 화요일부터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쏙쏙 심는 시간 갔는데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입니다. 네. 아, 이번 여름 정말 덥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한 달 만이에요. 세상에.
1: 네. 그렇네요.
0: 네. 지금 한창 교회도 여름 사역으로 바쁠 때죠?
1: 네. 그렇습니다. 아, 많은 사역자들이 아마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올여름 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있을 텐데요. 많이 덥고 또 비가 너무나 불규칙하게 오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아마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믿고요. 더 힘을 내서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렇게 더 힘내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이번

0: 이번 주에 말씀 씨앗 저희에게 나누어 주셔야죠. 오늘 어떤 말씀인지 기대됩니다.
1: 오늘도 퀴즈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문제를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이것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이것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하갈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1번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2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3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0: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아, 오늘 선물은 쑥떡 준비했습니다. 8분을 추첨해서 쑥떡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문제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1: 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이것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0: 네, 나를 이것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1: 1번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2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3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0: 네, 나를 이것 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보기 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쑥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푸는 동안에도 찬양은 멈출 수가 없겠지요. AJ 워십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0: 빛나고 높은 보좌와 AJ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동안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이 또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1: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으로 퀴즈를 드렸는데요.
0: 네.
1: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이것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0: 네, 보기를 드렸죠. 1번
1: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0: 2번
1: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0: 3번
1: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0: 네, 늘 저희가 퀴즈를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1: 네,
0: 좀 그럴듯한 보기들을 많이 넣곤 합니다. 오늘도 많이들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또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3289번님, 3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3번을 보내주셨고요. 3970번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날씨 더운데 진행하시는 분들도 힘내세요라고 격려까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으네요.
0: 네, 그런데 저희가 힘이 난다 하더라도 정답을 틀리면 저희가 선물을
1: 그렇습니다.
0: 드릴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 밖에도 또 8847번님은요.
1: 1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0: 네,
1: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0: 1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몇 번인가요?
1: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0: 네, 돌이키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경 구절의 바로 그 단어였죠.
1: 네, 맞습니다.
0: 6078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정답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트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0: 네.
1: 친정 부모님과 16개월 아기랑 드라이브하면서
0: 어머나.
1: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0: 네, 네. 4349번님께서 이 와중에 전영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 말씀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팬심을 담아서 사연을
1: 네,
0: 주셨네요.
1: 벌써부터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습니다.
0: 네. 6385번님 2번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너무 뜨거워서 지친 상태였는데 첫 찬양부터 더위를 싹 씻겨내리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하셨고요. 또 3879번님께서
1: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 저도 살펴주시옵소서.
0: 아, 네.
1: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 정답을 맞히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 중에서 8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인데요.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심으실 수 있도록 예쁜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작가님께서 또 이제 방학을 마치고 다시 활동해 주셨어요. 배경 화면으로 특별히 제작해 주셨는데 목사님 보셨죠?
1: 네. 지난달에 말씀 씨앗을 쉬는 바람에 이 배경 화면을 특별히 많이 기다렸는데요. 오늘 이미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이미지네요.
0: 네.
1: 귀한 말씀에 또 귀한 이미지까지 더해지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꼭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배경화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으시고 한 주간 말씀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구절은 좀 처절하고 안쓰러운 대목이기도 해요.
1: 네,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사회학 용어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0: 네.
1: 다들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갈이란 여인도 그런데요.
0: 네.
1: 오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의 주인공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기고하고 서글픈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하갈은 원래

0: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곁에서 종살이를 했던 하갈이 네. 이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원치 않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사라의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1: 아,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뭐 종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 하라는 대로 한 건데.
0: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갈이 집을 뛰어나와 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그녀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광야의 샘물 곁에 주저앉아서 앞길이 또 살 길이 막막해서 엉엉 소리 내면서 하갈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막상 도망 나왔지만 내 고향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냥 발걸음이 움직여져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지금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저도요. 많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많이 혼나가지고 집을 막 뛰쳐나온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근데 막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1: 네.
0: 있는데 그러다가 더 혼났지만요.
1: 네.
0: 이 상황에서 하갈의 입장에서요.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렇게 절망적인 마음으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네. 사실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아기를 가진 몸이고요, 심지어.
0: 그렇습니다.
1: 너무 가혹한 상황이죠. 나뿐만 아니라 아기의 생명까지 어떻게 될지 또 불안할 테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0: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도 하갈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캄캄한 인생의 광야로 내몰려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고민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한번 마음으로 묻고 싶네요.
1: 네. 참 그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9372번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하셨는데 다들 각자만의 또 억울함, 슬픔, 아픔, 또 방황 갖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런 여러분. 절망들이 네. 아마 마음속에 다들 있으실 텐데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 네.
0: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광야에 누군가 그녀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하갈에게 찾아오신 분 여호와의 사자 곧
1: 네.
0: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이 참 감동적인데요. 바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1: 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예.
0: 왜 이 부르심이 놀라운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노예, 종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변두리 인생 같아 보이는 하갈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계신 겁니다.
1: 네.
0: 하갈아 이렇게요.
1: 좀 예전에는 사실 창세기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거든요, 목사님. 근데
0: 네.
1: 목사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짚어주시니까 그 대목이 더 깊게 다가와요.
0: 네, 네.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물어주세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1: 네.
0: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과거의 아픔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안다. 그리고 지금 막막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너의 발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이자 용기와 희망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참 종으로 살다가 또 서럽게 도망쳐 왔는데 물론 이제 하갈이 임신한 후에 주인인 또 사례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업자등긴 면도 있지만 그런 하갈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챙겨주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네요.
0: 네. 종이었던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갈이 평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우리 주인님들을 이렇게 복주셔서 이렇게 형통하는구나. 아, 하나님이란 분이 참 위대하신 분아.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1: 그렇죠. 주인님 좋겠다.
0: 네.
1: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에게만 해당되는 주님의 복은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요. 버림받은 종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0: 그래서 너무나 감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 하갈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올려드립니다.
1: 네.
0: 그것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이름
1: 네.
0: 엘 로이입니다.
1: 엘 로이.
0: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로이는 본다, 살펴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이야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1: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죠.
0: 네. 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요, 이제 자녀가 아파서 알아 누웠는데 그 자식의 얼굴을 애같하는 심정으로 들여다보고 이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서 그 억울한 마음과 눈물을 깊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 네.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대충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0: 것 같아요.
1: 네.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살뜰하게 살피시는 우리 주님. 네.
0: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5447번님께서 하갈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0: 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1: 아멘.
0: 이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억울한 분들, 내 아픔, 내 상처 떠오르는 분도 있고 지금 좀 살짝 방황하는 중에 방송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묵상 사연들 한 줄 묵상, 한 줄 기도 각자만의 고백 또 결단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한 줄 묵상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순살 양념 닭갈비를 오늘 준비했어요, 목사님.
0: 아, 네. 제게 너무 필요한 그것입니다. 저에게도 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 네. 목사님께서 문자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당첨되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네, 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말씀 묵상,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제가 요즘 이런 억울함과 아픔이 있었는데
0: 네.
1: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만의 묵상 사연 또 보내주시면서 이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아바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아바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0: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오늘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마음을 생각하면서 간구도 하고 또 묵상도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한 줄 묵상 참여하시면 은혜를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4189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암울한 15년을 살펴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을 암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요,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더라고요.
0: 아멘.
1: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어려운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도 하나님이여 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0: 아멘. 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요, 이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야겠어요. 아내 되시는 분께서 헤어지기를 요구하며 지금 별거 중이시래요. 그 과정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성령님, 아내의 마음 조명해 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복음의 열매인 우리 아내 기억해 주소서라고 아내분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함께 또 올려주셨네요.
1: 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도 감동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7836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건설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 지난주에 교회를 안 가고 절에 가셨다네요.
0: 아이고, 그러셨군요.
2: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회사 대표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길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네요.
2: 네, 그게 중보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 나누고 있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멋진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새겼습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166번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네요. 살다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고민을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흘린 눈물도 말하지 못한 기도도 모두 알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 네, 너무나 담대한 고백인 것 같고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갈을 살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고요. 오늘 고백드린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0: 아멘. 네. 7094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3: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0: 네.
3: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0: 아, 그렇군요.
3: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0: 아멘.
3: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 굳게 믿고 어떤 순간에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네. 7094번님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0: 그렇습니다.
1: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곳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렇게 네.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꼭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1: 아멘.
0: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오늘 배경화면에 잘 새겼습니다. 이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5775번님께서요 목자의 삶으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약한 제게 힘을 주소서, 제 마음밭을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라고 하셨는데 왠지 이분은 목회자이실 것 같아요.
0: 그런 네. 마음이 드네요. 네. 저도 같은 상황에서 저도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참 목자이신 나를 따르라고요.
1: 아멘.
0: 우리의 목자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아멘. 1224번님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0: 남편의 암투병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간병 중이라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남편이 항암 이후 감염될까봐 어디도 나가지 못해서 오늘은 좀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1: 아유, 그러셨군요.
0: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 아멘.
0: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특별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방송과정 여러분에게 정말로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9002번님의 고백입니다. 바쁜 일상의 외로움을 더 느꼈던 요즘이에요. 사람이 아닌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손길 가운데 평안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214번님의 고백도 소개해주세요, 목사님.
0: 고독한 삶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로가 아닌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감사와 이 고백을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내 삶을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엘로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1386번님께서 말씀 배경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키워드가 씨앗입니다. 마음밭에 말씀 씨앗을 심는다 할 때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이 창세기의 말씀 멋지게 새겨진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617번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셨나 봐요.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서 이런 방송이 있었네요.
0: 이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2876번님의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하갈의 삶을 살피시듯 나의 삶도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살피신다는 마음을 그 새기고요. 힘들고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하갈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을 살펴주셨듯이 하갈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돌아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0: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의 한 줄 묵상 사연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또 추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서 생방송 후에 목사님과 함께 잘 살펴보면서 또 별도로 당첨 문자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 심기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살펴주고 응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요.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셨던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말씀 씨앗 배경화면은 오후 6시 전까지 접수받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 끝까지 붙잡는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북쪽에 제사 때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끝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이런 전설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아마 그 연못은 가늘천이 되어서 가끔 물이 이렇게 부르르 끓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실체인지 기대감인지 아마도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왜 병자들이 이 전설 같은 거짓을 사실로 믿고 있었느냐?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미신의 전설의 신화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실상은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이요, 싸움이요, 다툼이요, 눈치입니다. 아마 어떤 중한 자보다도 그래도 병이 좀 가벼운 자들, 다리가 승한 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은 결코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말만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던 곳이죠. 그곳에는 어떤 뭐 공정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떤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어쨌든 물이 부어를 끓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경쟁, 눈치, 싸움, 그리고 먼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탄식과 한숨과 어떤 자기 비관, 자기 비판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아픔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간호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배려도 없고 이 상식 밖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 줄 알고 먼저 뛰어들어가려는 무한 경쟁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뛰어들어가면 되는 줄 알죠.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이 병자가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이 38년, 어떻게 보면 일평생, 이 38년이란 숫자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무겁죠. 불가능하다. 냉혹한 인생입니다. 거절당한 인생. 한평생 힘든 인생, 희망을 포기한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죠. 그런데 이곳에 진짜 은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인생에게, 무한 경쟁의 삶을 사는 인생에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인생에게, 이름은 베데스다지만은 은혜가 전혀 없는 이 은혜의 집에 진짜의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죠. 진짜 은혜가 그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예수가 없고 예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예수는 없고 인간끼리 경쟁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교회라는 이름만 은혜이지 은혜가 사라진 곳,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주장과 어떤 사상만 주장하는 이런 곳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진짜 은혜가 사라진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이 우리의 결박을 풀지 못합니다. 세상의 승리가 우리의 결박을 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고 이기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주님의 의도는 나는 너를 낫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낫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이미 자기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보다도 훨씬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 은혜는 너무나 강력하기에 너무 또 오랫동안 나를 칭칭 감고 있고 어떤 문제에서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포기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면 우리 주님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되면서
이자의 마음에는

0: 뭔가 원하고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만성적인 기다림, 막연한 희망 사항이 되어버렸던 것 같죠.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한 질문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 가슴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하느냐? 이미 꺼져버린 38년이나 되어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불이 꺼져버린 그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속에 다시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느냐? 그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다. 그때 내가 예라고 대답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판단해버리죠.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잊어버리고 설거머니 기도의 제목에서 빼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그 기도의 제목에서 슬그머니 빼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고 네가 결정해버린 그 일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과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꿈을 꾸고 비전과 소망을 가진 그곳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저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뭐 애청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슬그머니 빠져버린 것. 때론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내 비전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린 그 부분, 그냥 주저앉아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다시 불이 붙고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느냐? 다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안 된다고 한 그곳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하느냐? 옛날 복음송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에 보면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퍼한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우리 38년 된그 병자가 스스로 안 된다고 굳어버린, 불이 꺼져버린 그 가슴에 주님이 오셔서 불을 지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꺼져버린 슬그머니 숨겨버린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꿈들, 우리의 환상들이 다시 살아났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225국에 690번, 225에 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오히려 남부지방은 조금 선선해지고 비교적 그리고 위쪽이 조금 더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서로 또는 남북으로 날씨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참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지요. 그리고 우리 믿는 지체들도 다 주 안에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의 역할을 감당할지언정 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힘을 내서 주님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 좀 덥지만 그래도 그런 걸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은혜라. 나무엔과 이민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시 이제 12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저희 울산 지역도 36도를 넘나들었지요. 그런데 좀 구름이 낄 때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한 2, 3도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휴대폰에 있는 그 날씨로는 지금 30도로 뜨네요. 참 6시가 넘었는데 30도라고 하면 이것을 좀 선선해졌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온이 내려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마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안전, 운전도 하시고 또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잘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께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저런 분들의 소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참 특이하고 좋습니다, 이런 소개도 괜찮겠죠? 소개와 자랑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찬양 이어집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주를 악무하는 자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세 곡 함께 하시죠.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였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고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더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향한 고백이 달라지면 성령님은 바로 그거야 하시듯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예수와의 거룩한 증거의 선순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 가면 알알이 꽉 찬 석류 같은 예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곧 받아야 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43절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매로 맺고 기업으로 받으면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는 더 넘치는 감사와 감동으로, 나아가 터지는 감격과 감탄으로 화답하시기에 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열매이신 주님,

월화수목금토 내내 추가 역사하시면 일의 결과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공교롭게 이 찬양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가사가 있어요. 온기장의 음성으로 성령의 리듬 함께 하시죠.

아름다운 찬양 화음이었어요. 옹기장의 성령의 리듬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아,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우리의 고백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은 매일 기도하지요,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는데 매일 이렇게 찬양을 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흥얼거리는 거 말고 주님께 100%로 나아가는 그게 뭐 5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그런 찬양의 시간을 매일 갖나 생각해 보면 의외로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이 약간 건조해지고 메마르기 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찬양들 따라 부르고 또그 가사에도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제 나온 찬양이나 100년 전에 나온 찬양이나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러보셨을 거예요. 사랑이 이에 오셨네. 파페라트리오 히스 프렌즈가 부르고요.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와 이기영이 이어서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와 이기영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그 감동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더 깊은 감사로 또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자 또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 했고요. 이제 두곡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부흥 준비했어요. 요즘 장마는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간에 정말 그렇게 좀 별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두 찬양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몸짓과 표정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이성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힘과 위로가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먼저 들으신 찬양들은요.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주실 또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또 있습니다. 3636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이어서 이상현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손재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9909번님께서 아들이 고향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으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통화로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군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기적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 정신 다 건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백마부대 훈련병 김준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녹아져 있어서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읽었는데요. 지금 9909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가 다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또 군부대 사역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상사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 듣고 오시죠.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나무현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띄워드렸어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풍성한 찬양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올무가 될까 주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인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 137년을 사셨습니다. 137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찰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이었지만 감사합니다. 30여 년간 언제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서 이 고백을 듣던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찰리의 인생은 마치 고통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노예로 미국에 팔려와 미국 전역에 끌려다니며 병들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죽을 뻔한 것도 20번이나 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은 겁니다. 그러니 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제 생명을 마치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러기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시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다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리고 하반절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머무는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옆에 있을 텐데 그들이 볼 것이고 그 일은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이 이적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일이 어떤 두려움이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들에게 그 일은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내가 내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의 거민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고 깨트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모든 그 거민들과 그 모든 행한 일들을 그 땅에서 전부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땅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에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쫓아내야 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며 친밀하게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의 주민들과 그러한 관계, 그러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제거할 것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그 땅의 신들과 그 땅의 제단들과 그 땅의 우상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차 없이 그 땅에서부터 그것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면 다른 탈출구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고 말씀하신 노아의 가족 외에 그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의인 다섯이 없으므로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하기로

로 결정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땅을 살라서 그 땅의 생명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드리시겠다고 한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두가 다 38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며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민족을 멸하시는 이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에는 결코 양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 사람이 가지는 감정으로서의 그 질투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투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거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14절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세상 신, 다른 세상 것 그것을 따르는 자는 정한 그날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날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날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그 손을 드셔서 성을 쳐서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사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흘러가는 해를 멈추어 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두려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행하심,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이 두려운 것은 그 행하실 심판의 대상이 이 일을 보게 될, 이 일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이 두려운 일이 그들이 머무는 나라 백성들에게 행할 놀라운 이적이며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의 목적은 그들을 멸하여 그 땅에서 제거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에 휩쓸려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들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삼가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너의 발목을 잡는 업무가 되어서 너도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서로 관계 맺고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가족이 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때 네 아들들도 그렇게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살아가면 그들이 멸망할 때에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일곱 족속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삼가라 말하는 겁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고 관계 맺고 살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들이 멸하여질 때에 함께 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불신앙과 그 죄가 올무가 되어 어느 날 불현듯 멸망의 자리에 너희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신중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특별히 구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전통 중에 하나가 금주와 금연입니다. 이것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삶과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좋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이 좋고 유익한 것보다 먼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올무가 되지 않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고 아무리 그것이 유익해도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쫓다가 그 유익이 올무가 되어 구별된 삶을 놓치고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안타까운 성도인 겁니다. 열심히 믿고 멸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올무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건 괜찮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올무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한 올무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주변 관계나 삶의 정황이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성도들이고 그리고 삶의 반경이 다양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다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인 겁니다. 새가족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들도 있는데 믿음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는 결국 남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올무로 묶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데 유익하기에 불필요한 관계들, 불필요한 모임들,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 아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는데 또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묶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문이 생겼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싹 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 오늘 본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사 훈련을 여러 가지 받게 됩니다. 선교 대상지에 갔을 때에 언어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쪽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국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민족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과 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어떻게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프랑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년 동안 이 선교지에 머물면서 루박 선교사님이 쓴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그널 언덕에 올라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일기로 썼습니다. 이 루박 선교사님은 이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해안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루박 선교사님을 부르십니다. 너 이제 그 사역을 정리하고 이 민다나오 섬 내지로 들어가라. 내지에는 이슬람 모로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안 통하고 그들의 풍습도 모르고 그들과의 만남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박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매일마다 새벽에 시그널 언덕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계속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루박 선교사님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들을 일기로 쓴 것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조그만 소책자로 지금 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30년부터 시작해서 일기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루박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루박 선교사님에게 드디어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문맹족이었던 모로족에게 그가 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로족에게는 자신들에게 글을 가르쳐준 아주 귀한 분으로 역사의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0: 되었습니다. 열방에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이제 주님을 영접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나 이 땅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든 모든 일은 모든 사명은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 오히려 휩쓸리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나도 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올무에 묶이지 않는 방법은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그 올무에 묶여있는 세상 결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그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두려운 일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올무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방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マスペシャル。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경쟁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0: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봤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밑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첫인상 콘크리트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첫인상이 불과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진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5초, 길면 5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다시 바뀌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40시간씩 교제를 나눌 사이는 흔치 않지요. 그런 이유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메리 미첼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첫인상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찬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말씀에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시작하셨나요?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 오늘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 사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순서의 재배치가 우리의 하루의 무게를 또 중심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돈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함은진이 부른 주님 앞에 섭니다 띄워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이 있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치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벳이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워십 뮤직 메이커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실시간 채팅창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그리고 사연 기다릴게요.

브릿지 임팩트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마커스 오십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맨소울의 장로인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긴 순간부터 왕자님은 모욕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맨소울을 떠나셨습니다. 내 말의 진위를 의심하시는 분은 말씀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왕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맨소울 주민이 왕자님을 마지막으로 뵌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자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은 때가 왕자님의 진미를 마지막으로 맛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디아블루스의 부하인 이 괴물과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러분의 왕자님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 맨수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자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맨수를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육적 안일 씨가 말했다. 이런 경외 씨, 언제쯤 소심함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우십니까? 누가 선생님에게 상처라도 줬습니까? 보십시오, 전 선생님 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의심이 많고 난 자신감이 넘친다는 게 우리 둘의 차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슬퍼할 때입니까? 잔치는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할 때 그런 우울한 말로 분위기를 깨시는 겁니까? 경윤 씨가 대답했다. 임반유일 왕자님이 맨소를 떠나셨으니 슬퍼해야 합니다. 왕자님이 떠나셨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바로 왕자님을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예, 왕자님이 맨솔 귀족들에게 떠난다는 기별도 없이 가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왕자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면 내 이름이 경외가 아닐 것입니다. 맨솔 주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왕자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왕자님이 결국 여러분을 떠나셨습니다. 왕자님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오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왕자님이 분노와 심판을 표하셨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자 떠나신 겁니다. 왕자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다른 때처럼 힘을 써보려 하겠지만 왕자님 없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잔치를 멈추고 금식하십시오. 기뻐하지 말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있던 보조 설교자인 양심 씨가 화들짝 놀라며 동의를 표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 말이 맞습니다. 경외 씨의 말이 진실입니다. 저도 우리 왕자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자님과 함께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경외 씨의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맨수울이 결국 파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경외 씨가 대답했다. 왕자님이 맨수울을 완전히 떠나셨기 때문에 맨수울에서 왕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장로들이 왕자님의 은혜를 견딜 수 없는 냉담함으로 갚았기 때문에 떠나신 겁니다. 그 말에 보조 설교자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잔치를 연 집주인만 빼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우울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육적 안일 씨는 거실로 들어가 버렸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후 경외 씨의 말에 동의하고는 자신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자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임마누엘 왕자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맨소를 속이려 할 때 왕자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었는지 기억해냈다. 그래서 육적 안일 씨를 붙잡아 집과 함께 불태웠다. 그는 본질적으로 디아볼루스의 부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을 마친 뒤 사람들은 그들의 왕자인 임마누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임마누엘 왕자는 없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경외 씨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들이 악하고 경건치 못한 것이었다고 심하게 자책하며 그로 인해 왕자가 자신들을 떠났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거부하며 슬픔과 근심을 안겨준 총리 대신을 찾아가기로 했다.

총리 대신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임마누엘 왕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왕자에게 청혼을 해야 할지 물으려고 했다. 하지만 총리 대신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사람들을 아예 집으로 들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맨솔 사람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Don Moen의 I Offer My Lif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따지고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건내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잘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소망의 바다의 난 여호와로, 강명식의 그는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담기실 수 있습니다.

proclaim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 people see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Let It Rain, 타샤 콥스 레오나드의 No Longer Slaves, 브룩 리거트우드와 패션이 함께한 Garment of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하루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간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차리고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맡은 자리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별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니의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선고표 유료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충성,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이 맺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교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다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부러운 성격과 외모까지, 누군가를 향한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 그 진실 앞에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옹기장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류수영의 내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일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플리버 월십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영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을 삶을 선택한 것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정반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부터 내 것, 또 여러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삶, 희망과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887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살아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M 1188kHz 극동방송 AM과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과 함께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인데요. 러시아 벌목공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중국에는 방직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값싼 북한 인력을 대거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의 몰타나 아프리카 국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된 노동력 수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보다 질을 따지며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 후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까지 따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대한 정책을 왜 변경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외화를 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파악되었습니다.
0: 예.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북한에서 무조건 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전면 회수하고 네. 기존의 계약의 수익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고용회사의 수익까지 따져서 국가가 충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0: 네.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이 임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NK 뉴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미화 등 공공업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임금 문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0: 예.
1: 시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약 715달러였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0: 네.
1: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바가지 전술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정책 변화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런데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요?
1: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0: 2025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에 기존에 발급했던 해외 인력 파견 허가권, 이른바 와크를 사실상 전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와크는 북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무역 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의 거래 기반을 확보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 먼저 협상, 계약한 뒤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형식이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해온 회사도 중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자, 지난 2020년 2월에 열렸던 9차 당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발표됐었죠?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에서 대외 경제 관련 단위에 포치한 이후에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집행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이나 현지 책임자가 국가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몫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보내도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의 운영비, 또 현지 책임자의 체류비, 노동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1: 예.
0: 여기에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국가 계획분과 각종 외화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분석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경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유명한 러시아 벌목공, 1990년대도 있었죠.
1: 네.
0: 러시아 벌목공부터 외화벌이 일꾼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파견해서 많이 벌자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계약의 질을 따져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1: 예.
0: 신규 계약건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재심사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대방과 쓴 계약서 한 장만 들이민다고 와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고 또 조선 노동자가 무엇을 만들며 그 물건이 몇 차례 가공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얼마에 팔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방이 큰 돈을 벌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겐 조금 주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품에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1: 네.
0: 노동의 대가를 책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측 책임자들이 실제 계약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중간 차액을 나눠 갖는 형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북한 당국이 해외벌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의 목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보장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익의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와 인권유린 심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겠다는 의도는 보이지만 진짜로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도적 안정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예.
0: 그러나 이것과 함께 뇌물과 비리, 노동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리로 만연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같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하층민의 인권을 얼마나 살펴줄지, 권력자들의 횡포를 얼마나 잡아줄지 주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체계화 소식을 들으면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1: 네.
0: 머리를 맞대고 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자, 다양한 또 시각에서 함께 또 깊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력이 헐값에 팔리

0: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에서 수익성만 높이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비리까지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 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북한 해커들이 이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도한 뒤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과정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이용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커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설치 이후 가상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에서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을 가장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빼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올시큐어는 이번 공격이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무기 수출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가주도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고 러시아 관광객 유입으로 운수와 숙박 등 서비스업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농림어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경공업 생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약 3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1.8% 수준에 그쳤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187만 원으로 한국의 약 1/2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달 남극에 조성될 작은 도시 규모의 거점 구축에 한국의 통신과 로봇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나사 문베이스 프로그램 총 책임자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달 기지 건설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달 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베이스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머물며 연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만드는 나사의 계획으로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함께 착륙선과 통신 시스템, 달 표면 이동체, 과학 연구, 달 토양 시료 채취와 보관 분야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란 총책임자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로봇, 모빌리티, 센서 분야를 꼽았는데요. 완성될 달 기지는 거주 공간과 전력 통신 시설, 장기적으로는 산소와 연료 생산 시설까지 갖춘 작은 도시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나사는 이 기지를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 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채용 메일과 뉴스 사이트까지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최근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여러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 방식은 채용 제안이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헤드헌터 계정을 탈취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처럼 꾸민 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또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워터링 홀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유출, 추가 감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링크를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예의범절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은 한국식 언어와 문화를 겨냥한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 구역의 한 공공장소에서 청년 3명이 대화 중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를 들은 간부에 의해 도 청년 동맹에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성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언어 생활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빠가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 성인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년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한국 영상물 등을 통해 확산된 표현과 말투를 막기 위한 언어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 문화와 보호법을 내세워 특정 단어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 호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표현인 오빠, 여친, 남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감시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유튜버 니마 타키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테헤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당초 무료 입장권 5,000장을 배포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행사장에 대거 모이면서 인파가 4만 명에 달했고 안전 문제로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타키도는 자신의 영상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문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Z세대가 독자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란 체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북러 간 군사협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되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약화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북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주민들은 치아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한 개를 뽑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이는 쌀 2.5kg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어서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됐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부터 접수비와 진찰비, 치료비, 처방비 등을 지불해야 해 돈이 없는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의료비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치료 경험과 의학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경제난과 재정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5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 지방은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보령 26도, 천안 25도, 충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 35도, 충주와 보령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의 하늘 종일 맑겠는데요. 여수와 순천,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여수 36도, 목포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포항 26도, 상주와 울산 25도, 낮 최고기온 상주 36도, 울산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양덕과 자성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강계와 개성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4도, 강계와 개성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진과 풍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4도, 장진과 풍산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풍산 28도, 장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3.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0: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5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71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녘 땅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등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 이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은 휴대폰 내용을 수시로 조사받고 북한 당국은 사상검토와 충성심 점검을 이유로 일상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감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자매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빗줄기 가운데 억압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조금 전 찬양은 나는 갈길 모르니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령이시니 주의 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이 모든 하루 1분 1초를 내어 맡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와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우리 남과 북의 오늘 하루, 그리고 머자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0: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 그랬어요. 아담과 애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째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있는 찬송과 곡조로만, 연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까지 함께 하고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시간마다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밤 10시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딱 보내주셔서 네. 북한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곳에 무사히 다다른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결정 전에는 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망의 과정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곳에 오게끔 하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의 모습들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0: 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지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이 저는 북한에서 노동계급이었어요.
1: 네.
0: 노동계급이었고 저의 아내의 출신 성분은 농민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드리면 조선시대 때 뭐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북한에는 마치 북한 당국에서는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1: 네.
0: 사실상 본인들이 계급 사회를 출동같이 유지를 하고 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 아내는 농민 계급인데 농민 계급은 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면서 오직 농사에만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 일에만 종사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받질 못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키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켜내서 예전에 선대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던 지상낙원을 다시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산물 값이 엄청 싸요. 북한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천하게 사는 사람들하면 농민들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도 농민이고
1: 네.
0: 자네들도 농민이고 손자 대대손손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남편 역시 남편도 노동계급이지만은 노동계급은 도시에서 뭐 공장, 기업소, 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계급이라고 칭하는데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농장원 신분으로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농촌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면은 똑같이 농촌으로 내보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똑같이 농산 일을 하면서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계속 농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바꾸려고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의 왕국이라서 워낙에 돈이면 다 되긴 하는데
1: 네.
0: 북한에서 당시에 2020년대 들었으면서 3대 악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대 악법 중에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에 저희가 단속이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MZ세대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30대 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됐대요. 통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계약결혼 느낌인데 이게 우리 몇 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동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0: 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살았다는 원인으로 3년 동안 교화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하니까 당시에도 제가 뇌물 공작을 해가지고
1: 네.
0: 당시에 우리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담당 그 형사격이지만 북한의 보안원이라고 불렀죠, 당시엔. 그러니까 그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시 상황은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이 지역을 좀 떠라, 다른 지역에 가라,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켰다는 의미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서 저희 부모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영원한 도망이 아니구나. 이게 또 언젠간 또 걸려들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수건 중에 하나인 탈북을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 이유가 된 거죠. 탈북의 이유가 된
1: 네.
0: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남으로써
1: 네.
0: 아내 덕에 탈북을 해야 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탈북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
0: 네.
1: 그렇게 교육받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0: 네.
1: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해주에 인접한 바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로 쓰레기로 떠밀려 온다라는 것처럼 무수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렵진 않으셨어요?
0: 아, 물론 뭐 두려움이 없지 않죠. 두려움이 없지 않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1: 네.
0: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한국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곳이 사실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자동차로 그저 2시간 거리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파주에서부터. 그러니까
1: 네.
0: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살다 나니까 이게 한국 생방송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TV로 그냥 주파수를 잡아서 채널을 넘기면은 한국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TV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TV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살았고, 또뭐 라디오도 전문적으로 듣고 살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씨알 박힌 말씀을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고, 옳지 않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고, 이 체제가 이상한 체제다. 또한 김일성의 뭐 항일 투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항상 듣고 성장을 했고요. 한국의 뭐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나 뭐 소해 교전이나 뭐 천안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1: 네.
0: 아버지가 항상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살았던 곳이 여기서 가까웠고, 또 수양산이라고 있었어요.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중학생 때 우리 형제를 데리고 그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씨 맑은 날, 말짱 개인 날, 이렇게 밤중에 보면은 그 인천공항이 평면도처럼 보였거든요.
1: 네.
0: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항상 보였고요.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보여줬고요. 저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저곳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있다.
1: 네.
0: 이것 봐라. 이 공산주의의 결과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저 나라는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해주셨고, 북한에서는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1: 네.
0: 근데 저희 동생과 제가 연년생이라서요. 동생이 17살이 되고 제가 18살이 되는 해 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아버지 때문에 격동되고 놀라웠지만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야속하게 돌아가셨고요. 뇌출혈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탈북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결과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오랫도록 계획한 과정이라서요. 아, 우리가 마음 먹고 탈북하면 한두 시간 만에 탈북을 할수 있겠구나. 그 우리는 바다를 통한 탈북을 계획한 거죠. 근데 이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 나니까 탈북에 대한 확신성은 있었고, 반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포함되긴 했죠. 근데 사실상 뭐 탈북에 대한 승산은 이건 될 일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느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탈북이
1: 네.
0: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보면은 15년 동안 걸린 결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 네.
0: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라서 이건 우리가 정...

0: 정말 하나님께 버림만 받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1: 마음의 준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셨고 오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온 가족분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곳에 넘어와서 사실 뭐 두려움에 디귿도 없었네요. 두려움에 두자도 없이 그저 소망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곳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네. 오가는 무수한 비행기들까지 보신 거면 또 한국 방송을 그렇게 접하신 거면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을 했어도 참 소망의 그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셨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3년차의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이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건너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의 여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은혜의 여정이, 이 고백이 남과 북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길에 성이 되시고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받는

0: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업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여러분,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그러셨냐면 2절에 세일산을 향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일은 에돔 지역이 있는 산이고 그 에돔 지역에 있는 형제를 아주 곤궁에 빠뜨렸던 이 에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산들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35장에 이 에돔 족속들이 야욕을 갖고 정복하고 차지하기를 원했던 산들이 바로 이스라엘 산들이었죠. 이스라엘 산은 이전에 참 만만해 보였습니다. 에돔이 볼 때. 왜냐하면 여러분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산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절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산들은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산당이라는 건 산 꼭대기에 세운 높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우상들을 거기다 이제 두었는데 이런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곳에 우상을 가득해 뒀기 때문에 에돔이 볼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실 리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더욱더 야욕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정복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공백을 보고 주변에 노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산들은 우상이 가득하고 산당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였다.

말하기를. 자, 이들을 노리고 있던 주변의 강대국들, 또 주변의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옛적 높은 것. 예전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또 지형적으로도 시온산이 높았죠. 예루살렘. 높은 곳. 아, 그렇게 존경받고 멋져 보였던 그곳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었구나. 이제 자식들이 차지할 만하다는 겁니다. 약체가 돼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완전히 힘도 쓰지 못하는 그곳은 우리의 기업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사람의 비방,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 이방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맷뿌리, 맷뿌리라는 것은 뇌산입니다. 산뿌리. 산의 부리, 꼭대기를 말합니다. 산 꼭대기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이들이 황폐하게 돼서 비틀거리니까 이방인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 완전히 사방을 삼키고서는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4절 끝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5절에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막 비방하고 자 이러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치겠다. 이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주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맹렬한 질투라고 할 때 이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왜 너희들의 것이냐 함부로 쥐고 흔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틀거리고 산당을 섬기고 완전히 못나게 살았었죠. 그래도 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들이 지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징계하고 다시 세우실 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게 속한 백성을 내가 징계하고 내가 훈련시켜서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의 조롱거리로 내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지키겠다.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5절에 자, 이 이방인들이 약체가 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그렇게 옛적에는 높아 보이고 멋져 보였지만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들이 비틀비틀하는 상황으로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이거는 내 거야, 아무 주인도 없는데 내 땅이야, 여호와도 버렸어 이러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서 이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에 대한 분노고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이 질투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구나라고 하시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맹세하는데, 7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수치를 주고 너희들에게 곤란을 줬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방인에 의해 짓밟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가지를 낸다. 살아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축축축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반드시 돌이켜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한다. 이전에는 이들의 죄악으로 징계하고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돌이키신다 그러죠. 돌이킨다.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것이다. 자, 밭을 갈고 심는다는 것을 여기는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는다. 너희들이 아주 좋은 옥두밭이 돼서 다시 심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강퍅했던 심령이 다 갈라져서 새롭게 심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텐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밭을 갈고 많은 씨를 뿌려서 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읍들에게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라. 자, 빈 땅에 건축하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폐해서 아무도 살지 못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다. 여기 짐승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맹수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 염소, 소를 드리죠. 그런 가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짐승이라는 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beast, 짐승이 아니라 animal, 동물들로 번역한 역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많게 하시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을 하시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내가 사람의 씨라는 건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의 후손과 그다음에 짐승의 후손. 여기 짐승의 후손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데는 애니멀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멀. 아, 동물들의 후손들을, 새끼들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이 말이 뭐냐? 번성하게 할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에스겔로 오셔서 이 표현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고 낮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숭배하고 죄인으로 징계하셨다가 이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너희들이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할 텐데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기 너희 위에 다닌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속의 땅 위를 활보하고 다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앞에서도 너희라는 말, 11절에도 내가 너희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말은 인격적인 인격체로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이 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거기 그렇게 큰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는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다. 예, 요 표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요게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오면 13절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게 하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의하여 많이 유린되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이었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잠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히 정복하거나 영구히 유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잠시 허락하신 시간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저주받았네. 에이 저거 사람을 삼키는 땅에서 고생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륭화복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징계와 경고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기 위해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앞길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맞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은 여전히 나의 백성, 내게 속한 백성, 내가 절대 놓지 않을 백성,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얻어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세상의 그 평가와 그 비난과 그 힐난을
그대로 아멘.

0: 아멘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하고 막 산당을 세우고 얻어맞을 짓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절대 이방인이 끝까지 짓밟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그분의 주권으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얼굴 들고 다니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이 돌이키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들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는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결코 일어나기 힘든 예언, 그러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은 거침없이 대언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고 안심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맹렬한 질투를 쏟아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전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회복시키시기 위해 앞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죠. 황폐하던 땅을 다시 찾으시고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순종은 무엇일까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책임지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인류의 구세주로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사역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고 믿는 자가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분의 위대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거듭남에 은혜를 받는 우리와 또 우리 가족, 이웃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으로 채워드릴게요.

성경은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역을 하나로 통일시키셨고 구원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차질이 생겼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이 위대한 구원사역의 한 조각을 채우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몸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돼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보통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정상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 체온이 유지돼야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체온이란 영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깊고 풍성한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소설가가 저녁을 먹고 씻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 일상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씻을 때도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고 혼자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단순한 일도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고생하고 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소설가는 이후 쓴 수필에서 평범한 삶을 다음과 같이 예찬했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고 산책을 무리 없이 하고, 이런 사소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다. 소설가 박완서의 일화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기적인 일상을 매일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멀쩡히 일어난 것, 두 다리로 건강히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길을 막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기적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일상생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의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매순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감사를 매일 기록하며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레위 아카데미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순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먼지일 뿐이죠. 평생 내 것을 모으기에 급급한 삶,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불안해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원망과 불평, 실망과 좌절, 포기 등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도전과 용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고난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온전하신 주님처럼 사랑으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제자,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모세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먼저 행동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곳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인 까닭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행동은 저절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본 기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며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지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나요? 큰 병에서 고침받으면 눈물로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존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명합니다.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해요. 나의 실패와 회복, 눈물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보다 세상 성공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둘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고 하세요.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백성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백성이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배우고 살아내야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호렙산에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이 덮였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은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언제나 거룩한 불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화려한 체험이 아닌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라고 해요. 모세가 스스로 원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읽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적용하며 죄와 치열이 싸우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0: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공동체에 흘러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공동체와 가정에서 나는 말로만 가르칩니까? 삶으로 보이며 가르칩니까?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온 가족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 누나는 결혼 후 매형의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고 건강 문제로 자녀 계획에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큰 누나는 매주 큰 매형과 주일마다 손잡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어요. 큰 누나를 챙겨주는 큰 매형에게 저는 감사하며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 작은 누나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먼 타지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작은 매형도 조카도 가족 모두가 어떻게든 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지요. 저희 부모님과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던 조카가 어느덧 자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써주신 미취학부 가방을 들고 와 제 앞에서 흔드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들의 가정을 보며 그동안 세상 성공만을 줬고 바란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라는 10절 말씀처럼 어느덧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저 역시 최우선으로 여기며 저의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기적인 저이지만 저의 반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조카들을 만나면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겠습니다. 태중의 조카들을 위해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또 후대에 이어져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들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1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위인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또 이 사람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참 보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키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 헌신하고 이 꿈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내 꿈을 위한 것입니다. 다 내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은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그러기 때문에 너는 너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너희 가족들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이루게 될 네 가문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내 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꿈의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하고만 상대하신다, 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이방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복음의 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꽉 막혀버린 복음의 채증을 뚫어버린 성경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광,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헌신할 때입니다. 그 꿈에 충성할 때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헌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꿈에 교회를 동참시키시는데 어떻게 동참시키시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의 시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뚫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세아서의 핵심.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목표점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해지는 방법을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악한 자입니다. 음란에 물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데려다 놔도 또 음란한 길로 갑니다. 유대 사회의 불순물입니다. 이런 악한 자,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사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유대사회는 율법주의 사회였습니다. 율법의 원칙은 뭐냐?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이게 인과율입니다. 의가 생명을 만듭니다. 불의는 사망을 만들 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스스로 의라고 하는 원인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버린 것입니다. 원인을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원인이 되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매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음란한 고매를 계속 데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제거해도 제거해도 스스로 거룩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살리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고 증거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 야곱이 왜 훌륭합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자식을 낳았지요. 이삭 하나 구원했습니다. 이삭도 쌍둥이 낳았지요.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야곱 하나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아들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계모와 간음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 집단적으로 죽이는 살인 행위에 공모했습니다. 넷째 유다는 일찍이 집을 떠나 가출했습니다. 자기 며느리 통해서 후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죄 많은 자식들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창세기 마지막 장 보시면 결국 이 열두 아들 불러놓고 그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열두 아들들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얍복 강가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내가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름이 민족이 세우는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 야곱의 이름이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뜻이 이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율법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다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나의 원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건진받고 나오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은혜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전통적으로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을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 제쳐놓고 한 이방인을 찾아가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신 이유가 뭐죠? 그가 성전을 방문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주목하셨어요?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주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제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기도가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 구제가 있는 사람, 성전과 율법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던 유대인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십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욧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 너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가라. 설득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꽉 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제 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이 6시면 6을 더하면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 12시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음식이 가득해서 지금 12시 굉장히 배가 고픈 시간이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장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보자기를 놓고 지금 실랭이가 벌어졌어요. 베드로하고 하나님 사이에 실랭이가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못 먹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와 우리 주님 사이에 실랭이가 세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주의 편견이 강한 사람이었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어떻게 하세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가 변화되는 장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장인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전히 유대주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바를 고집하는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보자기 환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갑니다. 이 환상이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복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나죠, 요나. 요나는 하나님 그렇게 설득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그 하나님 설득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바로 그 항구가 욥바였어요. 이 불순종의 항구에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설복당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쌓은 벽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들 이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설득이 돼서 하나님의 꿈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욥바보다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만나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정시 기도에, 이 정시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의 습관이었고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지켰던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시 기도는 모세의 율법에 뭐 명시된 그런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지켜온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켜오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이죠. 훈련. 이건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합니까? 경건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경건한 습관을 만드는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십일조하고 감사하고, 이게 모두 뭡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구제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어떤 헌신의 행위가 내 의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친히 원인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그 구체적인 자세가 기도이고 구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이 기도와 구제인 것입니다.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고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긍휼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다니엘을 죽이는 조서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든 악한 조서예요. 여기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 3시, 6시, 9시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계속 해왔던 대로 하는 기도였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고난이 왔다고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이어갔을 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어떤 사자에게도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막힌 문제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베드로,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만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연합을 시킵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의 눈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사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갑니다. 신방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0: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이지만 감당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설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설복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만나게 하십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경건의 일상을 만드십시오. 경건의 습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건의 습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의 경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일상의 경건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는 참 처참합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몸과 마음, 쉽게 깨어져 버리는 관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재난. 어찌 보면 좀 예고 있게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죠. 지난주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강도 7.1 지진도 비슷했죠. 많은 것이 파괴되고 정적만 남은 것 같았던 그 재난의 밤, 소망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던 그날. 하지만 성경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통곡했고 제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란 한 사람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넣어주셨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비웃음 속에서도 참 연장을 들며 일을 하고 또 한 손엔 병기를 잡고 일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는 기적을 맛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곳, 훼파된 곳을 다시 중수해 주시는 재건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구마모토 땅, 무너진 돌가루와 먼지로 가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수많은 도움과 또 위로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는 언제나 형통할 때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곤란해져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천국 소망으로 극복하는 일로도 가득한 세상이다. 아무리 어두운 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를 받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그 고백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이 수요일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도 들어오시고요. 영상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 대사인 것 같아요. 올댓팀 은혜로운 찬양 연주 목소리로 같이 하시죠.

복되고 좋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극동방송의 이 이른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 속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인생의 한 폭풍 폭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가장 크고 명확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상한 갈대처럼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갖고 계시다.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의 주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재난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또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불안한 마음 위에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이 링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로 보라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댓글은 남길 수가 없어요. 댓글까지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딱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김정란, 우리 정행 알프스, 윤경자, 송은희, 구은희, 황건탁, 배종주님처럼 이렇게 댓글도 남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희 권사님, 폭염이라고 우린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그래도 오늘 이 아침 방송을 듣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또 진선아님 잘 들어오셨고 또 영정김, 권용수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하루를 거뜬히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찬송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또 특집으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특별한 인터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진이 있었던 우리 구마모토 지역에 계신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생방송 중에 모셔서 특별한 또 인터뷰 시간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아침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계신 곳에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 나누고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같이 할게요. 우리 송지우님 잘 들어오셨고 우리 김감초님 늘 감사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일한 고백입니다. 김현철님, 남 김현진, 김주연 이상래 그리고 주승철, 윤경자, 이미와 김영자 그리고 종민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고승영님도 지친 마음인데 아침 방송과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복된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이고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한 분이 이렇게 아이디와 함께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0: 아이디는 신통방통.
1: 신통방통.
0: 참 희한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듣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 무슨 일일까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개인적인 유튜브 뭐 음악 사이트에서 이렇게 찬양 듣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당연히 은혜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극동 방송에서 전해지는 또 방송을 들으며 나오는 그 찬양 한 곡 한 곡이 참 더 은혜가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저도 실제로

0: 출퇴근길에 이제 또 극동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들으면서 왠지 오늘 하루를 위로해주는,
1: 예,
0: 오늘 하루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우리 전순자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액션 사이언스님 엄청난 액션 문자를 사이언스. 지금 주셨어요. 보셨습니까?
0: 네.
1: 이런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지금 댓글 남기셨냐면,
0: 아니 이 방송 매일 유튜브에서 해주면 안 돼요?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 진짜 밝아지는 느낌.
1: 자, 이분 일단은 통닭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0: 액션 사이언스님.
1: 그러나 네. 이 요청은 너무나 우리들을 지금 우리 윤석준님의 지금 표정이 상당히 지금 땀을 흘리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정말 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또 매일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렇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화요일과 수요일 저희가 네. 생방송 어제는 터치유. 우리 환우들을 찾아갔다면
0: 네. 너무 좋으셨다고.
1: 네. 네. 오늘은 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수현 PD님. 네. 오늘은 저희가 뭐 특별한 소개보다.
0: 네, 맞아요.
1: 그만큼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0: 맞아요. 저 그냥 나라 소개만 밝게 하고 싶은데 예. 네, 매주. 그런데 그렇습니다. 7월 28일 오후 4시 27분경에 예.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구마모토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모시기로 했죠.
1: 맞습니다.
0: 네.
1: 지금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0: 네.
1: 지금 이재민이 약 7,600명이
0: 맞습니다.
1: 일주일째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고
0: 네.
1: 4만 4천 가구의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0: 네.
1: 주택이 파손된 게 1만 3천 채.
0: 네.
1: 그래서 지금 아마 특별재해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나오던데
0: 게다가 날씨도 지금 많이 더워서
1: 우리 폭염처럼 일본도 폭염일 거예요.
0: 네, 온열질환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1: 맞습니다.
0: 지역입니다.
1: 오늘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0: 네.
1: 일본 침례교 연맹 구마모토 미나미 기독교회 아이센교회 두 개 교회를 섬기시는
0: 네.
1: 박철호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선교사님.
1: 네, 선교사님.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 예, 가족들에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하요고자이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선교사님.
2: 구마모토현 그리고 구마모토시와 우토시에서 사역하는 19년차 박철호라고 합니다. 좋은 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0: 네.
2: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지진을 경험한 구마모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예.
2: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선교사님 너무 애쓰고 계시고요.
0: 네, 맞습니다.
1: 수현 PD님 지금 네. 우리 구마모토의 피해 복구가 한창인 지금 상황인데.
0: 그래요.
1: 아니 선교사님 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곳은 어디고 또 상황은 좀 안전하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구마모토 한인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정확히 10년 전 2016년도에 구마모토에 이미 이제 단층을 따라서 구마모토현 전체 특히 시내로부터 마시키마치 아소에 이르기까지 사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이미 끼쳤거든요.
1: 그래서 예.
2: 한참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10년 만에 이렇게 지난 7월 28일 지진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1: 예.
2: 이제 구마모토현의 남쪽 지역 우리가 잘 여행하지는 않는데 우키시,
0: 네.
2: 히카와초 그리고 야츠시로시 이런 시군 단위의 이제 사실 좁은 지역에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좀 집중된 상황입니다.
0: 네.
2: 저희 안전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만

0: 네, 시간대 상관없이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1: 네.
0: 땅이 마치 으르렁거리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복구라든지 또,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그 한여름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 봅니다.
2: 예.
0: 복구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제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2: 예.
0: 그 현 인구도 사실 적지는 않거든요.
1: 네.
0: 170만에 육박을 하니까
1: 네.
0: 광주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고요.
2: 예.
0: 뭐 대전권, 울산권보다도 이제 큰 도시인데
1: 네.
0: 이런 대도시인 것에 비하면 한인 선교사 가정이 한 세 가정, 서너 가정 정도
2: 얼마 안 되는
0: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큐슈는 그 후쿠오카현에 선교사님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0: 그런 면에서 네, 네. 큐슈는 구마모토 이남, 특히 이제 미야자키나 가고시마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여전히 선교의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네.
2: 아니 근데 수현피디님 사실 네. 좀 저는 좀 놀라는 게 그 순간에. 저희가 여러분 좀 영상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1: 네.
2: 뭐 보신 분도 뉴스에서 많이 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상황들이 좀 있는데
1: 맞습니다.
2: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1: 네.
2: 자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당시 7월 28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1: 네.
2: 제가 짧게 좀 편집을 했거든요. 지금 5초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틀어주시죠. 지금 뭐 지진이 그게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우리가 생각하는
1: 진도 7입니다.
2: 주택이 14,000채가 무너졌습니다. 와, 저 지금 흔들리는 거 보세요.
1: 아이고.
2: 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플랫폼이 다 흔들리네.
1: 네, 아이고.
2: 이 야외에서도 이렇게 좀 지진이 나니까
1: 네.
2: 이 가족이 그냥
3: 여봐
2: 흔들렸어.
3: 잠깐만.
2: 잠깐만. 아이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 네.
2: 아 선교사님 이게 저희가 그냥 말로만 또 듣는 거하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아까도 전 집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지는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네. 그 알아보니까요. 진도 7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2: 예.
1: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 그렇죠.
1: 막상 그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던 수준이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선교사님 그때는 지진 났을 때 선교사님 또 가족들 또 선교사님은 어떤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0: 저는 당시 이제 구마모토 아소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원지와는 조금의 거리감이 있었고
2: 예.
1: 네.
0: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진도 5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그래서 잠시 이제 같이 있었던 지인분들과 자세를 낮추고. 이 정도면 곧 끝나겠구나
1: 네.
0: 안정이 곧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진원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 피해가
1: 피해
0: 크죠.
1: 상황이 네. 아주 이제 몇 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2: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진 후에 사실은 네. 내 가족 또 우리 선교사님 본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0: 맞아요.
2: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교회도 지금 두 곳을 섬기세요.
0: 네.
2: 미나미 기독교회, 아이센교회 두 곳을 섬기시는데 어때요? 좀 지진 직후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도 있고 피해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좀 주민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우리 선교사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1: 네, 이 지진 직후에 제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저희는 저는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0: 네.
1: 이미 이제 가솔린 스탠드에 이제 주유소에 지진 직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선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순간 이제 지진 지역 혹은 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벌써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었고요.
0: 네.
1: 물론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인터넷 전화였기 때문에
2: 예.
1: 인터넷이 순간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아이들의 안부를 한 3, 4시간 집에 도착하기까지 원래 이게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0: 네.
1: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2: 교통이 그냥 꽉 막히고
0: 그렇죠.
1: 길이 꽉 막히고 네. 그 이후 그 직후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0: 네.
1: 재난 시에도 피난 장소로 제공되었던 그 이온몰이 LP가스가 내부에 꽉 차면서 연쇄 반응으로 폭발이
2: 폭발했잖아요. 예, 맞아요.
1: 네네네. 점포 직원들이 한 6~7분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일본 사회 전체에도 사실 충격을 주었습니다.
0: 네네.
1: 네. 그것도 판매 대금을 입금하라는 그 회사 측의 요구에 젊은 직원이 희생이 되면서
2: 그러니까
1: 이 참 자연재해와 함께 이제 인재가 겹치게 된 안타까운 장면들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한국에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제 피난소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팅되기까지도
2: 예.
1: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이제 불편한 화장실 더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박을 선택했다가 또 차량 안에서 그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0: 네.
1: 일본 내에 특별히 이제 지방 행정이 아주 특유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좀 노출되고 있어서
0: 네.
1: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0: 네.
2: 저희만 지금 뭐 폭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밖에 나가서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0: 그렇죠.
2: 없을 때.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시간 관계상 여기로 좀 빨리 또 얘기 들어봐야 될 게
0: 네.
2: 선교사님 교회 아까 두 곳 섬긴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2: 그런데 교회도 무너졌다고요, 선교사님?
0: 정말요?
1: 네, 뭐, 이제 주께서 머리 대시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2: 아, 그렇죠. 그렇죠.
0: 건물이.
2: 아, 제가 교회
0: 죄송합니다. 건물이.
2: 교회 성도님들이 무너지진
0: 네,
2: 않고.
0: 네, 네. 교회
2: 건물이.
1: 네. 교회, 지교회를 포함해서 예배당 실내외
2: 예.
1: 이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2: 지금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네. 보시면 지금 일단은
0: 선반이 무너졌네요.
2: 아니 이게
0: 네.
2: 보니까 사택도 지금 뭐 무너진 거 지금 여기 무너진 데는 어디예요, 선교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배당 왼편에 있는 식당과
2: 식당.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0: 옆에 아이고,
2: 이렇게
0: 다 넘어졌네.
2: 또
0: 네.
2: 다음
0: 네.
2: 사진이요.
1: 여기는 이제 지교회 상황인데요.
2: 여기는 네. 지교회.
1: 네.
2: 또 다음 사진이요.
0: 여기는
2: 지금 아예.

0: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1: 네, 여기는 이제 진원지 마을입니다. 시카와토의 마을인데, 아주 괴멸적인 피해가 일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가장 심각한 지역이죠.
0: 여기도.
1: 그래서 실제 뭐 모든 실내 음향 관련 장비, 뭐 책장 그릇 종류가 다 이제 깨졌습니다.
2: 네.
1: 이런 물리적인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었고요.
0: 예.
1: 이제 특별히 이제 교인들 중에 몇몇 가정은 이제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가정, 그리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0: 그러니까요.
1: 진원지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 계셔서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네. 자, 오늘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과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49분까지가 또 정규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수현 PD님 선교사님께서 또 이번 이 지진이 한 번의 지진으로 이 사역의 방향이나 또 지금 벌써 앞으로의 몇 개월 또 1년 2년 이게 지금 좀 또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맞아요. 그리고 19년째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구마모토현에 10년 전에 한 번 더 지진이 있었잖아요.
0: 예.
2: 이 두 번의 지진을 겪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0: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1: 그렇죠. 네. 이 반복된 한 곳에서 이렇게 반복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2: 네.
1: 그 이제 심리적인 그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이게 곧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성도들의 생활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2: 그렇죠.
1: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도움이나 이제 이런 지원들도 좀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지진 직후 바로 다음에 있었던 주일 예배 이후에 직후에 우리 마을 분들에게 바로 지원 물자들 저희들이 이제 받은 직후에 도착한 물자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0: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그 구마모토의 선교사님 가정에도 몇 가정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0: 힘내시고 저희가 또 함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인터뷰한 목적은 기도해드리고 싶은
2: 그렇죠.
0: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 맞습니다.
0: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춘봉님도 또 기도해드리고 싶다.
2: 네.
0: 그런데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좀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1: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대 진도 7을 경험한 우기시나 시카와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좀 빠른 복구가 일어나서 이제 일상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여진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더불어서 이제 큐슈 기독재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초교파 단체에서 실제 물자를 계속 보내어 주고 계시고,
2: 네.
1: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이런 부분들이, 필요들이 충분히 빠르게 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0: 네.
1: 마지막으로 물자 지원 뿐만 아니라, 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구마모토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기도가 모일 거고요.
1: 네.
0: 우리 특별히 나도 좀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 끝나면
2: 네.
0: 그 댓글창에 안내 글들 그
2: 네.
0: 링크를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지금 이것은요 또 이제 말 그대로 좀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하신 것 같고요.
2: 맞아요.
0: 선교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2: 네.
0: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마음 가운데 우리 박철

0: 선교사님 19년 동안 구마모토에서 한결같이 사역하셨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1: 네, 이 지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마치 골리앗을 만난 어쩔 수 물리적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다 교회가 뭐 두 개, 세 개 또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0: 예.
1: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또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로 바꿔지는 승리의 계기가 되는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2: 야,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사역을 그러니까요.
1: 네,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저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금 자녀들은 잠시 원래 있는 MK 프로그램을
2: 네.
1: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2: 갔다.
1: 피해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안전히 저희의 사역이 장기적으로 현지 교회와 동반자 사역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0: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소망의 꽃이 이미 피어나셨어요. 이미 마음속에 이건 전화위복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일본 땅에 구마모토 땅에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향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지선 선생님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0: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현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어떤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또는 어떤 뭐 독서를 하면서 또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또는 운동을 하면서 뭐 산책을 하면서 그런 내면의 외침을 우리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내면의 외침은 어떤 종류는 우리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반응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외면하고 그 외침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내면의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내면의 외침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에 대한 외침 또는 친밀감에 대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늘 여러분 어떠세요? 평탄하기만 한가요? 평탄하세요? 늘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그 관계가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엄청난 실망감을 또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 속에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경험할 수

0: 없는 의미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 똑같은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케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들도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정말 필요해요. 그 사실을 내가 느끼고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조금씩 스토리는, 상황은, 환경은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목사님은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의사선생님이 길어야 1년, 어쩌면 2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1년만 사는 게, 2년만 사는 게 무슨 얘기냐. 결국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장애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뭐 청각장애도 있었고요. 심장에도 뭐 이상이 있었고요. 음식을 어떤 음식이든 먹자마자 토해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 2년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관계하는 그 많은 관계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러한 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면 또 1년, 2년밖에 살지 못할 그런 딸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면 차라리 우리에게 그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 어떤 희미한 음성이, 처음 듣는 음성이었대요. 근데 마치 하늘나라로 간 그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 딸아이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딸아이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냐면, 아빠,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있는 이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희에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쩌면 저로 인해서, 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 그 즉시 그 목사님께서 해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환멸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그 환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분을 찾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할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

역할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한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죠. 바다, 계곡, 산,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피서를 다녀온다고 해서 여름이 끝나진 않죠. 시원한 바다를 다녀와도,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와도, 집에 오면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피서는 여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여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대신 그 문제를 이겨낼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와 내가 희망을 향해. 오늘도 우리 앞에는 뜨거운 여름 같은 그런 하루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잠시 피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다면 이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지 않아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 혹은 더위가 아예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이겨낼 힘을 얻는 거니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힘찬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들으신 첫 곡이었고요. 크록스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소박의 음성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자, 오늘 원래 수요일마다 이 SOS, 송 오브 송스가 진행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제가 피서 이야기를 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많은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참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침 또 목사님께서도 이 쉼이 필요하신 시기였고 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네, 오늘은 풍성한 찬양으로 한 주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너무 실망도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주파수는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가지 마시고 네, 오늘 시원하게 들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다시금 충전되는 그런 시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울산은 이번 주가 참 아마 횡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철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바다로, 산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피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피서를 다녀오면 어떤가? 근데 사실은 컴백이죠. 컴백 홈입니다. 이 말은 정말 그냥 우리가 그동안 마주했던 일상을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피서 기간에 잠시 밀어놨었던 그런 문제들도 다시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피서 동안에 여유를 누리고 쉼을 얻고 왔기 때문에 체력도 충전되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피서라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망칠 때, 하나님 품으로 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기도의 상당수는 결국 그 응답이 자기 자신에게 오더라고요. 그 문제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당장에 그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끔 피서를 다녀왔다. 하나님 품으로 도망쳤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내 앞에 현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당신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 말의 어원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휴가 우선은 달달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시 컴백홈 했을 때 여전히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독수리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0: 다닐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1: 어린이합 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합 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함께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메들리 함께하셨고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나도 어릴 때 저런 활동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쉽기도 하고 아이들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파이팅 넘치게 찬양하는 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가끔 이 주일 예배 특송 시간이나 헌금 시간에 아이들 이제 뭐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해가지고 아이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상 민망한 얼굴로 나와서 민기적 민기적 하다가 동작 한두 개 해주고 또 어른들 환호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네, 그런 광경을 주로 봤던 것 같고 아이들이 막 그런 어떤 흥분과 열정과 또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저희 극동방송은 다릅니다. 예, 극동방송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은 정말 여느 그런 퍼포먼스 팀에 버금가는 그런 상당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원체 큰 공연에 많이 서다 보니까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잘하거든요. 그리고 밝게 활짝 웃으면서 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13일, 14일. 네, 13일은 목요일이고요. 14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아마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청취를 해오시거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나라사랑축제가 이번에 익산과 여수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곧 이 스폿을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그 공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다시 한번 찬양의 열정에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제가 그 자리에 또 익산에서 펼쳐지는 무대에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응원차 와주시고요. 네,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이어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기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합니다.